홀리원 피처링 임성규의 식탁의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열렸고요.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플루트님께서 와 오늘 같이 기도하실래요? 첫 기도 문장부터 찔림. 아침부터 왕 짜증내고 출근했거든요. 기도문을 오늘 좀 묵상 많이 해야겠습니다. 좋았어요. 라고 공감해 주셨네요. 저도 오늘 기도문 보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과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 이게 또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모든 상황, 속사정,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예, 그게 참 위로가 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 루피님도 레이니 이모티콘 보내주시면서 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꿈쟁이님은 매일 출근길에 듣다가 오늘은 진주에서 듣습니다. 우리 둘째 강윤이가 오늘 공군 879기 입소식을 하게 돼요. 첫째 아이도 공군 복무 중인데 보람의 형제 짜잔 탄생인 거죠.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심란한 마음 속에서 주님의 은혜 또 용기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좋은 상관 또 동기들 만나고 주님께서 동역자 보내주셔서 주님과의 끈도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강윤아 화이팅이야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둘째 아들 우리 강윤님 예, 우리 입대하는 날 입소하는 날. 아, 근데 형웅도 공군 군 복무 중이니까 뭐 여러 조언들을 구했겠죠. 예, 또 얘기를 들었을 테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마음은 다른 그 입소하는 사람들보다는 준비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공군 복무했던 분들이 약간 어떤 부심? 공군 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그 전투복도 되게 멋있고 어떤 대한민국의 상공을 지키는 공군. 멋지죠. 예. 군 복무 잘 또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우리 미라클 퍼플님께서 수어 교실 드디어 개강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학기 한국 수어 교실이 개강했는데 작년에 함께했던 분들 다시 얼굴 보니까 어찌나 반갑든지. 새로 오신 수강생으로 요양원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바쁜 중에 수업 맡아주신 여진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우리 수어교실 개강을 위해서 애쓰신 청우 작은 도서관 사서 희정쌤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재를 재본까지 해주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10회기 수업 더 집중해서 할 계획인데요. 우리 수어교실 수강생분들 얼굴 다시 봐서 너무 반갑고 한 학기 동안 즐겁게 배워보아요. 화이팅! 이라고 또 우리 미라클 퍼플님께서도 사연을 주셨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수어교실 열어서 반응이 뜨거웠다, 감동적이었다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수어교실 또 개강했군요. 화이팅! 닉네임 크로바님, 성경 필사 대전에 우리 교회 동아리 11명이 5월 30일 토요일에 견학 갈래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려주신 번호로 문의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월요일은 일단 안 하고요. 올해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계속되는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이 되고 주일은 이제 20분 이상 단체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 연락처는 02-2650-7942 2650-7942 그러니까 미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에요.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저희 CBS 목동사옥 20층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스토리가 딱 담겨있게. 네. 안내해 드렸고요. 이 곡 듣죠? 김수진, 그의 생각.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했네요 라고. 아, 잘 보신 것 같은데 느낌 좋은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번 주도 기대가 되고요. 아, 이번 주 저희 교회 70주년 기념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토, 일, 월 3일 동안 바비큐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같이 응원해 주세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야, 70주년의 어떤 교회의 역사, 전통 이것도 대단한데 전교인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군요. 이번 주에 토일월 숙박하는 건 아니죠? 예, 매일 프로그램 끝나면 집에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래도 3일 동안 이렇게 한 게 어디예요? 대단합니다. 준비한 많은 분들,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교회가 연합하고 한 마음을 이루고 그런 즐거운 교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미라클 퍼플님께서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청하셨는데 이 곡 준비했고요. 그리고 데이빗 쿠 구현모의 마음이 상한 자를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1960년대 초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고생이 있더라도 무식의 업보는 물려주지 않으리 자녀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엘리트나 리더로 불리는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말입니다. 최근 한국 리더십 학회에서 엘리트와 리더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엘리트는 지위적 개념입니다. 한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으로 경쟁자들을 제치고 일정한 지위에 오른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회사 대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리더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타인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더 있습니다. 엘리트는 1등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엘리트 휘하에는 경쟁에 밀린 수많은 사람의 눈물이 흥건합니다. 반면 리더는 언제나 남들 아래에 있습니다. 리더 안에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엘리트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많아야 건강한 사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리더로 키우시겠습니까? 엘리트로 키우시겠습니까?

좋은 씨앗의 담쟁이였고요. 꿈이 있는 자유 하연이에게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신민규 목사님의 칼럼 리더와 엘리트라는 글이었습니다. 리더와 엘리트,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세대가 지혜롭고 총명한 리더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또 잘 양육해야겠죠.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7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죽이, 프리미엄 반죽이 전문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죽이,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들었고요. 산골 안학내님께서 샬씨 덕분에 이 아침 더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네요. 듣기만 하다가 옹기장이 곡 들으니까 생각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우리 교회 찬양 콘서트 있거든요. 부천 소사동 남부천교회에서 7시 옹기장이 찬양 콘서트 많이 오세요 라고 짧게 또 막간 홍보해 주셨는데, 아, 옹기장이 또 콘서트 있군요. 옹기장이는 음원으로 들어도 좋지만 현장이에요. 옹기장이는 아카펠라 되지, 또 뭐 화음도 뭐 굉장히 좋고요. 세션이 더해지면은 뭐 최고고, 옹기장이는 라이브다, 현장이다. 예,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은 이길원 집사님의 신청곡 저는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끝곡으로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김영현 여호와 너를 지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모두 파이팅 하시기를 응원할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예라모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김상진 옆에 있을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옆에 있어주신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외롭지 않게. 이렇게 힘을 얻는 말씀, 찬양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님께서 축복송과 함께 축복받은 한 주를 감사와 은혜와 축복 3종 세트를 선물 받고 씩씩하게 오늘도 힘내신다고. 3종 세트 너무 좋은데요. 선물 3종 세트 감사와 은혜와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로원 집사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신청곡 남겨주셔서 오늘은 나무엔의 음성으로 함께하려고 해요. 블루딱딱구리님 조수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써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원성남님께서 오늘 5.18 46주년이네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일어났었죠. 그때는 침상에 완전 군장을 하고 군화를 신고 잤었습니다. 내년이면 70세가 됩니다. 주의 길을 가리 김대환의 찬양 남겨주셨는데 우리 함께해요. 그리고 배고픈 고질라님 신청하신 강중현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강중현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김대환 주의 길을 가리, 조수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나무에 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신청곡 이렇게 쭉 이어봤습니다. 마라나타님께서 오늘 성년의 날이네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날로 돌아가고 싶네요 하셨어요. 이병희님께서 여름이 빨리 찾아온 것 같아 무섭지만 더위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건강한 날들 되세요. 주님의 기쁨님 찬양으로 은혜받는 아침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또 신혜숙님께서 어제는 후배 남편 목사님께서 62세로 암 투병하시다 천국 가셨는데 또 아침에 다른 부고가 또 왔어요. 후배 아버님께서 89세 치매 진단 받으셨는데 어제 소천하셨다고.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계시길 기도로 위로해봅니다. 지방이라서 가보지도 못한다고 안타까움 전하셨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써주셨는데 조슬린 그로브 코럴 소사이어티의 하이어 그라운드 준비하고 있어요. 6067님 제가 사랑한 집사님께서 유방암으로 오늘부터 3일까지 항암을 한다고 하는데 늘 씩씩했던 집사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잘 이겨내시길 기도할게요. 응원사연 남겨주셨어요.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도 기도 제목 엄마가 오늘 확인차 CT 결과 들으러 병원 다녀오셨는데 다행히 동맥류가 아니라고 2년 동안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 자유해졌어요. 사연 써주셨거든요. 항상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렇게 생사화복, 슬픔도 기쁨도 근심도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항상 항상 다가오죠.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내며 나아가시길 응원할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에 이어서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God is working 함께 해보시죠.

기님 속초 날씨 초여름 날씨처럼 너무 더워요 하시며 주님의 숲 들려주실 거죠 하셔서 사랑이야기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God is working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의 찬양 조슬린 글로브 코럴 소사이어티의 하이어 그라운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진주리님께서 제목을 모르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사 내용인데 너무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마 서드 베이스 진동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자, 1부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서드 베이스 진동이고요. 연주곡도 준비했어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6067님 신청하셨던 기적의 하나님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렸고요. 박성신 나의 기도 박성신 찬양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마른 내용은 제키리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아워십 그리고 구원열차 병든 몸 낫기를 소망하며 소울싱어즈 구원열차 신청해봅니다. 솔로몬님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아비가일님께서 유레이스미업을 써주셔서 오랜만에 준비했어요. 오늘은 조시 그로반의 유레이스미업으로 전해드릴게요. 오늘 일하러 안 가고 교육받으러 갑니다. 나름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오솔향님은 제주도 가셨군요. 파란 하늘의 푸른 바다가 더없이 시원한 제주의 어느 넓은 꽃동산 카페 토끼 동산에 올라 꽃기호 닭소리에 쪼르륵 새소리 곁들여 맑은 공기 마시며 축복송 함께합니다. 샬롬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찬양이 절로 생각나신다고 하셨어요. This is my father's world를 준비했어요. 키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키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This is my father's world 함께 하셨고요.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소울싱어스의 구원열차, 또 피어워십, 목마른 내 영혼 전해드렸어요. 이인숙님께서 오늘은 둘째 수지의 생일이고 내일은 결혼 기념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그분과 함께하려 합니다. 신청곡 은혜 써주셨습니다. 오늘은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허유미님께서 오늘 여름 날씨지만 복된 한 주 되시고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회중 찬양 신청할게요.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오기희님께서 웃는 하루 되세요. 여름 시작이네요. 주님의 숲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일부에 오늘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을 전해드려서 오늘은 확실히 날씨가 좀 무더우면서 주님의 숲처럼 청량감 있는 시원한 그런 신청곡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배상진님 써주신 찬양도 아주 못지않게 좀 청량한 느낌이 드는 곡인데요. 마커스 M. 하문진의 음성으로 그대 만나러 라는 곡 전해드릴게요. 갈보리 싱어즈 은혜 또 하문진의 그대 만나러 그대 만나러와 함께 들으면 또 좋은 너에게로 가는 길 이윤화의 찬양 그리고 카우치워십의 회중 찬양도 부지런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카우치워십 홍이삭 씨가 함께한 찬양이죠. 회중 찬양 전해드렸고요. 이윤화 씨 음성으로 너에게로 가는 길, 사명을 쓰신 이권희 씨가 이 곡을 만드셨죠. 또 마커쌤 함은진의 그대 만나러, 갈보리 싱어즈 은혜도 전해드렸습니다. 하루님께서 아침에 출근했는데 영업용 김치냉장고 연기가 가득했는데 불은 안 났어요. 깜놀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아,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삶의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래도 주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의 찬양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는 연주곡 준비해봤어요. 오하평 트리오의 은혜로다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은혜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데이비드 그리피스의 힘과 용기의 차이 중 일부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입니다. 이 찬송은 찬송시를 많이 지었으며 현재 영락교회 원로 장로로 있는 정치근 장로가 작사했습니다. 정치근 장로는 평소에 한국 찬송 중에서 예배 찬송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새로운 감각의 찬송으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가사를 짓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8년 어느 날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경배할지라 라는 이사야 66장 23절의 말씀을 읽다가 영감을 얻어 주일 예배 찬송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곡명은 예배인데 예배 찬송으로 작곡했기에 붙여진 것입니다. 작곡자인 문성무 목사는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한 후에 독일 민스터대학교와 오스나브리크대학교에서 각각 예배학과 음악교육학을 연구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며 예배와 음악의 한국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예배 자료집을 출판하였고 한국적인 찬송 250여 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은 1994년 이미 작곡되었던 선율을 바탕으로 정치근 장로의 사사조 가사를 후에 붙여 이 찬송을 완성했습니다. 이 찬송은 오음 음계로 작곡해 한국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을 부를 때는 한국적인 느낌을 가지는 사사조의 리듬을 살려서 힘차면서도 자연스럽게 부르면 참 좋은 찬양입니다. 찬송가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해마다 이 날이 오면 조금 숙연해지죠.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누군가는 아들을 잃었고 누군가는 친구를 잃었고 누군가는 평범했던 어제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사람들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진실이 진실로 불리우는 세상,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 큰 세상을 간절히 바랐던 거죠.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그냥 나 하나 조용히 살면 되지 뭐. 여러분, 하지만 말이죠. 누군가의 아픔을 기억하는 일, 억울한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는 일,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네, 위로 하여라. 박지현과 구현아의 목소리로 오늘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5.18 날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그 가족들과 그 남편을 잃은 분들, 아빠를 잃은 분들, 자식을 잃은 분들, 그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떤 치유될 수 없죠. 굳은 살로 남아있을 수 있고, 예, 기억 괜찮은 것 같은데 툭 어느 날 또 눈물이 떨어지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가지고 공산당 빨갱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중 앞에 그 얘기를 영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게 저는 좀 화가 납니다. 저는 부산도 좋아하고 대구도 좋아하고 강릉도 좋아하고 광주도 좋아하고 전북도 좋아합니다. 가보면 광주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아 진짜 그걸 믿는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난 더 화가 나요. 대중들, 무사람들이 아직도 빨갱이 공산당 뭐 툭하면 공간에 끌려가고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이렇게 영적인 영감이 없을까 싶, 전 영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영감이 가장 있어야 될, 가장 많아야 될 교인들이 제일 많이 빨갱이에 수몰되어지고 공산당에 몰려가고, 야, 이 시대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인이 있는 교회, 교인 리더라면 목사님들이 정말 올바로 보는 영성과 영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우리 정말 정말 주님처럼 더 많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 안아주고 주님의 모습처럼 공감은 울어준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고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은 많으시죠. 많으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정말 올바른 것을 올바로 됐다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리더가, 참된 리더가 돼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목사의 한 입장에서 우리 잘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내 이익을, 이익 때문에 아유 참아야 돼. 아, 나 이런 거 불편해. 이익 때문에 해야 될 말을 멈추는 분은 되지 마십시오. 네. 흥분하기 전에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별력 있고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지만 해야 될 말조차도 하지 마는, 자기 유익이나 불편함 때문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조금은 답답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노래를 듣습니다. 이 노래 듣고 1시 반 이후에 할 말 하는 방송 CBS에 후원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목소리 최인혁입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일, 조준모, 내 아버지 집.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24시간 찬양 방송이고요. 이 서평로만큼은 삶을 살아내는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많이 살아내고 삶을 말만 잘하면 뭐라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올바로 다녀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믿는 건 믿음 행함이니까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살아낸 만큼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요 가장 위험한 게 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단만 있냐고요? 아닙니다. 이단은 주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이단이 무엇인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볼 때는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해? 주님이 보시는 이단 입장에선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셨죠? 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송 CBS J4U 24시간 찬양 방송 중에 네 사평로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입니다. 영환이 님이요. 저는 어제 교회에서 서리 집사 15주년 감사패. 야, 또 겸손하셔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 왜요? 왜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완전 완전. 그리고 1611번님 저희 교회 집사님 친정어머니. 아, 그러니까 진짜 1611번님의 친정어머니 아니신데 집사님 친정어머니 암 3기신데 수술 후 예. 모든 것이 잘 주님 안에 치료되시길 원합니다. 한여름에 인사한다고 이쁜 아니 진짜 한여름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카톡 알리기합니다. 카톡 알리기 아시죠? 지금 제 레인보우 앱 제 사진이 좀 늦기에도 좀 봐주세요. 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카톡이 보이죠? 노란색 가운데 그거 누르시면 카톡방에 가게 돼 있습니다. 카톡방에 가서 개인에게 보내거나 전체 방에 보내서 슉 보내주시면 그곳에 예, 이 레인보우가 갑니다. 자, 제 사진과 함께. 그럼 이게 뭐지? 하고 물으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뭐 많이 오니까 SNS로. 그때 밑에 하나 더 보내주세요. 거기다가 이 방송은 24시간 찬양 방송인데 여러분이 은혜 받은 얘기들을 조금 길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거를 캡처한 다음에 양쪽 귀를 누르면 착각하면 사진이 사진방으로 가요. 저장. 그래서 문자 메시지란에 받는 사람 이름에 샵 7 997, 7이 샌드위치죠. 빵이고 9가 햄입니다. 네, 무리한 설명 죄송합니다. 아무튼 7997 앞에 샵 이렇게 받는 이름으로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진방에서 찾아서 캡처한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맛있는 커피 보내드립니다. 저도 또 할 겁니다. 무조건 제가 하는데 여러분이 같이 해주시면 얼마나 DJ가 힘이 날까요? 여러분 같이 많이 좀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 네, 시작. 많이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 라헬이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냐고요? 사연이 와 있네요. 목사님, CBS 조이포요. 최인혁의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신청곡을 보냅니다. 2024년 어린이 주일에 저희 부부 결혼 25주년 사연과 신청곡 세상에서 방황할 때를 소개해 주시고 직접 기타로 찬양해 주셨던 은혜를 지금도

감사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 두 후배가 저를 찾아왔는데 두 후배를 위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인 내 영혼이 은총이버를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예 올리셨어요. 이게 그 지난번에 그 스승의 날 진짜 올리셨는데 제가 오늘 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실무 수습을 지도했던 정혁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데 제가 섬기는 이수교회 예배에도 참석하며 믿음의 길에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 근무 중인 김동화 대위입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화분과 함께 존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와 지금 보내주신 분이 분에게 지금 예 김동화 대위가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 야 나도 이거 감동이다. 근데 그걸 받을 만한 분이세요. 이런 문장을 예 성함은 제일 끝에 소개해드립니다. 라는 따뜻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김동화 대위와 함께 제가 섬기는 이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후배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저 또한 끝까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죽게 하듯 멋진 분 작가이시기도 해요. 책도 글도 너무 잘 쓰시고요. 바로 제가 박땡땡 사건 때 그냥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이 무료로 모든 걸 도와주신 김양홍 장로님 변호사님이세요. 김양홍 장로님이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자 두 분 너무 멋있는데요. 예.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거예요. 김동화 대위님 그리고 정혁주 변호사님 이 믿음과 이 스승을 본받아 더 멋지게 말씀대로 네, 죽게 하듯 두 분도 세 분 모두 살아가길 바라면서 라엘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최 여사님, 우리 친척 중에도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도 했고 그림도 그렸는데 그 시절 안기부에 끌려가 옷 다 벗겨져서 고문당하고 이모 할머니 오열하셨던 장면. 예수를 만나면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그냥 막 내가 좋아하는 얘기, 막 내가 늘 생각했던 얘기에서 올바른 얘기인데도 그냥 거절해버리고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 뭐 없겠지만. 예수를

만나면 공감의 능력이 생긴 건데요. 공감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유. 뭐 인생 그렇게 뭐 그런 일 있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공감은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툭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어땠을까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사건 안에서 같은 지금도 같은 그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산당 빨갱이 얘기는 쑥 들어오고 그들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예수님도 결국은 사람들이 예 자기가 저 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 친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왕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짓 읍소에 이렇게 생명을 잃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지만 그 과정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깥에 있냐, 안에 있냐, 어디에 더 맞냐가 아니라 그냥 성경 안에 있냐라는 걸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안목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안목을 안 가지려고 하시니까 또 가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 안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명이에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평로를 통해 올바른 믿음에 그래서 좌우 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무조건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을 위해서 카톡 알리기 하자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남의 거짓말이나 읍소에 아, 맞아 막 흥분하고 막 그런 분들이 이 방송 들어야 아 맞아 예수님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카톡 알리기 전 했어요. 자 지금 두 분밖에 안 했어. 그러면 인혁이는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흥 섭섭해. 네, 카카오톡 알리기 우리 합시다. 커피 마시는 거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누르시고요. 카톡방에 가셔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친구나 전체 카톡방에 꼭 보내주세요. 이쁜아님 한여름에 아까 한여름이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참 그래요. 진짜 덥네요. 자 양해 중입니다. 낮은 곳으로

하나님 저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멘! 네. 자, 우리 힘차게 성격 치면

지난 토요일에 40주년 공연 너무 잘 마친 오기장이 네, 짜자잔 하고 끝났습니다. 하다샤님 물김치 진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게 담거라. 네, 네. 반말이라 죄송합니다. 네. 하루님 김치 냉장고 AS 잘 받으셨나요?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오늘 꼭 찾아 놓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아님도 고향이 5.18 이후 2년 후에 태어나셨군요. 광주시라고. 네. 아이고 광주 시민들에게 참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참 더 잘 살아내시길 특별히 그 경험하신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아까 하나님 널 지키시는 자 신청의 큰별이 아빠님도 5.18 생각하며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생각한다고 광주 민주항쟁이죠. 예. 카톡 알림했는데 캡처 화면 어디로 보내요? 예은 씨. 캡처 화면은요.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 문자 메시지. 카톡이 아니고 문자 메시지에 받는 사람 이름에 샵7997 쓰면 그게 이름이 돼요. 최인혁에게 보내려면 최인혁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 조이포에는 샵7997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거 해서 캡처 그 한 사진을 해서 쇽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푸른 하늘님은 집사람한테 보내셨다고. 캬, 잘하셨습니다. 저도 보냈습니다. 매일 기도 부탁하는 한 분이 계셔서요. 네, 보냈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하루살이님이요.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행복한 주일 보내고.

맞아요.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조차 자기 아이들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그렇게 느끼신 거겠죠. 그러니까 모습에도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학업 성적이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세상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숨막힐까요? 저는 이번 스승의 날 고3 때 선생님께 케이크를 진짜 맛있는 케이크 제가 받은 선물 받아본 거라 그거 진짜 지금까지 한 50개 보낸 것 같아요. 선생님께 보내드렸죠. 예. 그 선생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말썽꾸러기 중에 한 명인데 똑같이 대했어요. 애들을. 아, 손잡아주고. 그때 그 감사가 지금도 이어져서 이런 너무 고맙다고 하시길래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연락을 드렸고 예, 보내드렸습니다.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 많이 많이 생기길 또 기도해 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예. 자, 류수영의 나의 아내 거하라가 1부 끝곡이고요. 전 2부에서 만날게요. 카톡 알리기 좀 해주라. 아, 미안합니다. 반말이죠. 해주세요. 2부에서 만납니다.

0: 인생에서 온몸이 산산이 부서질 만큼 깊은 바닥이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땐 잠시 쉬세요. 다시 밧줄을 잡고 밖으로 나갈 만큼 기운을 차릴 때까지요. 충분히 밖으로 나갈 힘을 모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때 다시 밧줄을 잡고 오르기 시작하세요. 포기란 항상 비겁한 것은 아닙니다. 신낱같이 부여잡은 목표가 너무 벅차거든 자신 있게 줄을 놓으세요. 대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펼치십시오.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 오늘 5.18 민주항쟁의 날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이 오래전부터 나뉘어지는 일이 심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오래전부터의 쓴뿌리가 아직도 이 민족에게 남아있다면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젠 누가 봐도 부여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나라 안에서 민족 동쪽과 서쪽이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아직도 때가 되면 서쪽과 동쪽을 갈라서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절대로 그냥 이 땅에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좋은 결과를 내지 않도록, 그들이 목표하는 결과를 내지 않도록 주여 6월 3일 선거에도 함께해 주시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 안위와 자기의 명예와 많은 것을 위해 약한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다시는 발 못 붙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분별력이 욕심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흐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세상 욕심 버린 교회에서부터 교인들부터 그 교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목사님들부터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잘못된 것들에 흥분하지 않는 예수를 닮는 마음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아픔이 치유되고 교회로 인해 악한 것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악한 일로 이 땅의 리더가 되지 않도록,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이 땅의 대표가 되는 일은 없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의 목사님이야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에서 장윤영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아라도님 남편 30년 넘게 살았지만 아직 전도를 못하고 있다고. 정말 기도하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되네요. 그죠? 근데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아라도님이 예수를 믿으시면 그 가족이 믿게 될 겁니다. 그 과정, 자동은 아니에요. 그 과정 안에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아야 되니까 응원합니다. 아라도님 남편 주님께 돌아오시도록 꼭꼭꼭 주님. 아유, 우라야님은 10년 키운 외로울 때 만난 10년 키운 고양이가 죽었네요. 에이구 참, 그 마음도 그죠 정이 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힘내세요. 네, 정근배님이 2009년 5월 16일 결혼해서 17주년 인생이란 긴 여행길에 당신을 만나 새 아이 부모로 잘 살아온 17년.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항상 함께해 준 당신이 있어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해. 매일매일 자녀들의 웃음소리 행복한 우리 집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자 하시면서, 야, 주님의 선물을 신청하셨는데 그대는 오늘 그건 제 기타로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좋으시죠? 네네. 이건 오늘 내가 가장 또 음반으로 들었으니까, 야, 17, 그저께였네요.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더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 신청하신 분 계셔요. 속초 날씨는 초여름의 날씨라고 하시면서, 오후에는 설악산 농장으로 산책 겸 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 누님이나 형님이 감추고 쓰시는 것은 없는가 물었더니 없다고 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아무튼 누님이나 형님이 또 있으시군요. 예. 좋으시네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하늘빛바라님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두드린다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백합님도 5.18 고3 때 수험생 때 경험할 수 없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광주에 계셨었나 봐요. 고3 때. 이야, 진짜 그 현장을 봤던 사람들에게는 평생 쉽지 않은, 없애기 어려운 트라우마였을 것 같아요. 주님, 다시는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없기를 진짜 기도해 봅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내드리려고 했던 치유 음반 중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빰, 빰, 빰, 빰, 빰. 네. 이런 끝 좋아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아까 그 결혼 17주년. 네. 제가 아까 기타를 잽싸게 해가지고요. 헤드폰도 껴야 돼요. 이게 목소리가 좀 들려야 노래가 끼고. 목을 가다듬고. 예, 17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갑자기 카페

네, 제임스 예배자의 기도 트루바 하나님의 은혜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CBS 조이포입니다. 정근배님 아내한테 연락해서 라이브로 같이 들었대. 와 잘하셨어. 제가 뭐 잘 못했어도 목을 풀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해서 그래도 뭐 예, 그냥 들어주셨죠. 코람데오님은 그대는 주님 보내신 아멘. 저는 결혼식 때 축가였어요. 오랜만에 들으니 새롭네요. 보디가드님 고등부 시절 교제했던 자매에게 불러줬었던 노래였는데 잘 살길 바랬는데 그렇지 못해 가슴이 아프며 사랑했던 사람이 잘 살지 못한다는 소식은 진짜 그러네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시면 또 합력 선을 이루고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세월이 흘러서 문자 드립니다 하셨는데 6741번님 세월이 흘러서 문자 보내셨다는 거 오랜만에 오셨다는 걸까요? 그럴 것 같은데 야 강주영님 오랜만에 오셨네. 39세 청년이부 졸업하기 전 강주영이가 서울 영등교회 청년이부 예배가 올해 말을 끝으로 막을 내게 됐는데 야 남은 7개월 동안 청년이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는 제가 오늘 중에 꼭 준비하겠습니다. 이 곡 어때?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기를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 흔한 유의로 이 밤을 보낼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을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또 요즘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노래 가사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호기심을 자극해서 바로 오늘 그냥 내 손에 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사랑 이 시대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꼭 이성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 사업관계, 교회 안에서의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뭔가 예,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짜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도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예수 만난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을 향해 참 깊은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싶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의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준비했습니다. 이 곡 어때입니다.

네. 이곡 어때? 널 사랑해서 동물원에 이어서 제이어스 시편 139편까지 듣고 왔습니다. 교회 방송 부장님이 요즘에 결혼식 가면 이 노래 축가 많이 한다고 하네요 하셨는데 예전부터 많이 했을 겁니다. 널 사랑하겠어는 아마 정말 축가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태현 씨가 서점에 있네요. 아, 서점이 아니라 도서관에. 오늘 빌려온 책에 작가의 삶은 참 예쁜 것 같아요. 작가라서 삶을 예쁘게 쓴 걸까요? 두 개 다일 수도 있죠. 살아왔던 삶을 예쁘게 쓸 수 있는 것이 또 작가니까. 네. 나도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네요. 모두가 작가가 되진 않아요. 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너무 좋죠. 예쁘죠.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거 하나 잘 잡고 그걸 통해서 잘 하시는 거. 도자기 잘 만드시잖아요. 뭐 하나 잘 붙잡고 끝까지. 처음부터 잘 쓴 사람 있을까요? 자기 달란트를 오랫동안 한 가지를 쭉 하는 게 아마 태연 씨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 작디 작은 나라의 난이고 분열, 진짜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맞아요. 정치적인 이기심, 욕심 이런 거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더욱더. 오늘 5.18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5.18 민주항쟁의 날이라. 옛고 켈리님이 5.18 광주가 고향의 언니에게 들으니 집에 불 끄고 숨어 있고 삼촌 야 다리가 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잘려서 오시고 옆집은 초상집이었고 상처가 너무 컸다고 교회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쓰셨습니다. 원성난 위원 그때 군인이셨네요. 네, 완전군장에 놓고 군화 신고 잠을 잤었다고. 여동생이 면회 와서 광주 실상을 알았죠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또 다시 한번 그 가족들과 그 당사자들과 그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예,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카톡 알리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혜원의 구별 이게 분별력에 대한 노래라고 했죠. 그리고 향기로운 나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출첵 인사 한번 해주세요. 카톡 알리기도요.

향기로운 나무 날 구원하신 주 감사까지 듣고 왔습니다. 평생 감사님 잘 주무셨나요? 예. 아이고 그래도 뭐 끝날 마음의 마무리에 인사 막 와주신 봄보러 봄님들 항상 예. 감사합니다. 네. 끝나기 전에 더 인사해 주세요. 와이디미나님 다치셨나 봐요. 세상에. 날이 너무 더운데 이런 날씨 반깁스에 목발 아이고 접질리셨나.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고 이만한 것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내일은 더 좋아지리라 믿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발목 다침에 뭐 박사급이죠 제가. 아무튼 최대한 잘 마무리되고 아물 때까지 깁스를 하는 게 좋고요. 사용 안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예. 다친 데는 또 다치게 힘이 없으니까 다쳐서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카톡 알리기 했는데요. 다섯 분에게 커피 보내드릴게요. 4461-7972-7202-4774-3709번님 참 감사하고요. 또 그동안 많이 많이 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50명 갑시다. 50명. 모자란 건 제 사비를 털어서 커피 드릴 테니까요. 갑시다. 주바라기님은 5.18 때 학생이셨다고 그때 여파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오늘 끝나기 전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그 아픔으로 여전히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진짜 자식을 잃은 아픔 그것도 너무너무 비참하고 아프게 그 우리 한 가족이에요. 예, 그 나라의 그 아픔을 겪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치유될 출발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We Love의 아름다운 나라 끝곡이에요. 전 내일 다시 올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S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작품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노숙인들을 돕기 시작한 이후 생긴 변화는 꼴찌 인생에 대한 예찬이 생겼다는 겁니다. 늘 최고 1등만을 지향해왔던 것을 버렸어요. 인생의 결승점에서 최고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마라톤 경기에서 목표 지점까지 기어오거나 남의 등에 업혀서라도 완주를 했을 때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치고 쓰러진 이와 함께 온 사람도 꼴찌로 불리겠지만 이런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밥사랑 공동체 박희돈 목사의 말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삼본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입니다. 46년 전 광주에는 소금으로 겨우 간만 맞춘 주먹밥이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도시를 에워싸고 고립된 광주는 갈수록 생필품이 부족해졌고요. 쌀이 필요했지만 아무도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자기 집에서 쌀을 들고 나왔고요. 길가에 솥을 내걸고 밥을 지어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주먹밥 한 덩어리가 시민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창한 말도 화려한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리에서 애쓰는 이웃을 위한 밥 한 덩어리였죠. 그런데 그 주먹밥에는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대란 바로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이 아니라 밥 한 덩어리로, 구호가 아니라 손길 하나로 전해지는 것. 오늘은 1980년 5월에 시민들이 나누었던 연대의 마음을 기억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나무에의 목소리로 듣고요. 고통의 시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님 함께 해주소서라고 호소하는 마음을 담은 곡 준비했습니다. 연극 금관의 예수의 삽입곡 김지하 작사 김민기 작곡의 주여 이제는 여기에 윤종신의 노래로 이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오 주여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흑인 영가 쿰바야 홍순관의 찬양으로 함께 듣습니다.

0: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나무엔의 찬양에 이어 김민기의 곡 주여 이제는 여기에 윤종신의 노래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 흑인영가 쿰바야 홍순관의 찬양으로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로맨틱과 질투님, 김선주님, 황동현님, 멋쟁이님, 블루딱따구리님, 마라나타님, 파리가제트님, 러브블러썸님, 제키리님, 민민하하님, 아루아님, 김명수님, 토피넛라떼님 오셨고요. 심구님이 한 주의 시작 출첵합니다. 코스모스님은 평안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원두막처럼 시원한 전주찬 함께하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평생감사님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 주찬주찬 고품격 전지님 좋은 애청자님들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아, 마라나타님이 오늘은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에다가 성년의 날이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오기님이 여기는 광주 5.18 희생자 추모하며 애도합니다. 다들 이렇게 출첵들 보내주시는 스타일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 뭐, 늘 평안하다고 해주시는 두 분도 계시고, 여기는 광주, 오기님 늘, 네, 광주하면 이제 오기님 생각날 것 같아요.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폴라리스님이 중계동에 장미꽃 보고 왔다고 하셨는데, 저도 어제 교회 가는 길 공원에 장미꽃이 만개했더라고요. 차 세우고 들어가서 사진 찍고 싶었는데 꾹 참았습니다. 예배 늦을까 봐요. 비 오기 전에 장미꽃들 많이 봐주세요. 지금이 절정입니다. 태연님이 도서관에서 책 두 권을 빌렸어요. 저번 주 다 읽어서요. 주말이 너무 심심했거든요. 아, 또 좋은 글귀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고윤희님도 오셨네요.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사무엘 바보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합창곡으로 편곡한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영국의 성악 앙상블 보체세이의 연주로 듣고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바탕으로 세바스찬 템플이 만든 곡이죠.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캐서린 젠킨스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흑인 영가로 미국 시민권 운동의 상징적인 노래죠. O Freedom, O 자유. 골든 가스펠 싱어즈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사 살펴봅니다. 오 자유여, 오 자유여, 내 위에 자유가 있기를.

내가 차라리 노예가 되느니 무덤에 묻히는 편을 택하리. 그리하여 주님 계신 집으로 돌아가 자유로워지리. 자유와 민권을 노래하는 가사가 오늘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세곡 함께 하시죠.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체스잇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캐서린 젠킨스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오 프리덤, 오 자유, 골든 가스펠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은 상처 입은 땅 위에 정의와 평화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85편 10절에서 13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성인은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시편 85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조찬미였고요. 박문희 편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로마연합교회 찬양대 예배 찬양회에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조수진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아, 스마일님, 감셋 3cm님, 코람데오님, 베토벤님 오셨고요. 하종님은 땀 범벅으로 시원한 물 먹으며 출석합니다. 오늘 더운데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유리정은님이 열일 후 퇴근길 함께합니다. 덕분에 오늘로써 두 달 반 파견 근무 마쳤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두 달 반이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뭐 두 달 반 이렇게 끝났으니까 파티라도 저녁에 맛있는 거라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5183님이 스스로를 감동시킬 만큼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자신은 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 그러면 눈물이 난다. 자신도 모르게. 100번째 헌혈을 하며 눈물이 난다고. 인서봐 잘했다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독이는 멘트와 함께 또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100번째 헌혈 기념샷. 와, 정말 100번이나 하셨어요. 와, 한 번, 두 번 하는 건 뭐, 그래,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100번씩이나.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아, 태연님이 행복하면 나오는 엔돌핀이라는 뇌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건 과거의 행복도 아니고 미래의 행복도 아닌 지금 행복할 때 나오는 뇌 호르몬이래요. 저에겐 이 시간이 엔돌핀이 화산처럼 터지는 시간이라고. 다른 분들도 그런 시간 되세요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엔돌핀이 화산처럼 터지는 시간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시간이라는 말씀이시죠. 감동. 네. 신혜숙님이 이 곡 보내주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8주년이라고. 세 명으로 불광동 판자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교회가 됐네요. 고 조용기 목사님 생각하며 천국에서 만나보자 보내주셨습니다. 데니스 고즐라의 목소리로 지금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유리정은님 보내주신 손영진의 광야를 지날 때 들려드립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계엄군에 의해 완전히 고립된 도시였습니다. 생필품은 갈수록 부족해졌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집에서 쌀을 들고 나와서 길가에 솥을 걸고 모르는 이웃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광주의 사람들은 손을 움켜쥐는 대신 손을 펼쳤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거죠. 그날 광주의 시민들은 이 말씀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환한 빛을 낸 사람들, 아픔을 넘어 민주화의 길로 나아간 사람들, 오늘 46주년을 맞아 그분들의 용기와 나눔 앞에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누구를 위해 밥 한 덩이를 내밀 수 있는 마음을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특별한 거 없다. 내 평생 소원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다. 저희 아버님이 평생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평범하게 사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삶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소리가 들려오시나요?
1: 그럴 때는 먼저 믿음의 소리보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는 살기 쉽지가 않다.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소리가 먼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감사하게도 주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주님께 구할 때 눈물로 터지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큐티도 잘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할 때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말씀 속에 잘 붙잡고 있는 때가 있지만 근데 너무 삶이 곤고할 때는 그냥 막 안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

0: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그때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신앙을 가졌어도 우리가 이렇게 상황 속에서 많이 흔들리고 그럴 때 또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심지어 공황장애까지도 오잖아요.
2: 네, 진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눈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3: 목사도 잘 몰라. 그래도 욥을 묵상하고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욥처럼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발버둥치고 그러다가 보면 좀 나을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리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4: 저는 옆에 가서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 없고 그냥 만져주고 아니면 손을 잡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설명은 할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은 그렇지만 내가 당신 옆에 있다 뭐 그런 정도.
5: 저는 뭐 다른 사람 경우보다 저한테 그런 상황이 이렇게 좀 발생되었을 때 제가 극복하는 방법은 그게 마치 이렇게 좀 사단의 참소 같아요. 사단의 참소가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잖아요.
0: 네,
5: 저의 아주 객관적인 좀 무능력하고 한심한 모습들 가지고 막 자책하게 만들고 막 그런 마음들이 올 때는 사단 네가 좀 모르는 게 있다. 네가 지금 나를 참소하는 것보다 나는 더 꽝이다.
1: 아, 반전.
5: 그러니까 그 정말로 바닥 지점에 가게 되니까 어떤 신앙의 역설같이 더 이상 나한테 기대를 하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 어떤 삶의 결과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렇게 저는 보통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좀 패턴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1: 네.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들려오는 믿음의 소리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서정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시련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문구하니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마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함으로는 낙심하지 마라. 두 가지가 교훈일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다가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몽고하니 이런 고통과 시련이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차원에서 내게 이런 위기나 아픔이나 고통이 왔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벌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어지는 건 알 겁니다. 인간의 잘못, 실수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나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유도 그리고 그 결과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하나님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고통스럽고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뭐 다 그런 거야 그러고 가볍게 넘어가는 실수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시련 속에 분명히 난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물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어떤 뜻,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있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0: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이성적이고 신앙 좋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욥기 3장부터 시작되는 욥의 통곡, 그 아픔, 이거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있다가 야, 임마, 너 하나님 들으셔. 그렇고 놀랄 만큼 그렇게 소리를 질렀으니까.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고통, 역경,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고 쉽게 충고할 생각하지도 말고, 또 나도 내가 고통, 아픔 당할 때안 그런 척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중 인격적인 삶으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난 믿음 있으니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러고 다 가려놓고는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들 다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니까요. 아픔에 동참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며, 욥기의 내용도 그래요. 욥이 그렇게 소리를 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결국 나의 인생에 제대로 된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거든요. 자, 소리 지르세요. 그리고 울부짖어도 좋고 통곡해도 좋고, 다만 그분의 품 안에서만 하고 그분의 품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서 방황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끈기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련 없이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될 수는 없어요. 진주조개는 아시는 것처럼 진주의 살점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액을 뿜고 뿜고 뿜다가 진주조개의 영롱한 보석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앞에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신다. 믿어야죠. 근데요, 힘들어요. 정말 저도 경험해 보니까 진짜 절망하고 낙심할 때는 정말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울 때 호흡 한번 내뱉기도 힘들어요. 그 순간에는 한 순간씩 살아가고 하루씩 살아가고 내일 한달 몰라, 그냥 오늘 한 발짝씩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수록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 15년 동안 대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50명의 학생들을 단체에서 제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제 사역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신학적으로 변질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사역자로서는 이 학생들을 제명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도 없고, 또그 동의를 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굳게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서류에 동의하는 그 주간에 있는 마지막 수련회에 전체 인도를 하고는 혼자서 가만히 그 기도원에 앉아서 내가 왜이 일을 갖는가, 이 일을 하는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교 와서 예수를 믿었고 집안에서 첫 번째 예수 믿었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저밖에 안 믿는데 막 가족들이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이 길을 가다가 사역을 하자마자 이렇게 한 2, 3년 만에 이런 일을 당하니까요,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이 찔러 왔어요. 그래서 꼴딱 밤을 새면서 가만히 앉아서 속울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지만 울고 있는 거 가만히 있는데 새벽에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님이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니까 그게 어디 본문에 있는 줄은 알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왔을 때는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분노잖아요, 분노.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또 한 시간, 두 시간 뒤에 또 물어봤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묻는데 제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여기 앉아 있지. 이 말을 딱 했어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을 고를 때 말을 하면 하나님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때 꾹 참아야 돼. 절대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여기 앉아 있지. 그 말 하는데 그냥 대성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꺽꺽 혼자 울면서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여기 앉아 있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는 맞지만 이 길은 가라고 하지 마세요. 다시는 안 가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날 새벽에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시더라고요. 병년아,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거는 맞지만 다시 이 길을 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난 안 가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럴 줄 알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소리가 들려오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병년아,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 양 다 죽여.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맡긴 내 양 다 죽여.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물론 신학적으로 잘못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전도자들이, 간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신학적으로도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 일은 내 삶에 나와 관련돼서 일어난 실존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걸 가르치는 것도 있겠죠. 사람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저 자신이 사역자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병년아,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내 양 다 죽여. 그러는데 제가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또 안 바뀌면 이 길 가봤자 또 죽일 건데 나 안 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8년을 새벽 기도 가서 울면서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내 양 다 죽여요. 하나님 양 다 죽여요. 그 기도를 얼마나 교회에서 쏟았는지 몰라요. 진짜 절망스러운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가장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 음성, 너 변하지 않으면 내 양 다 죽여, 지금도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고, 정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또 내게 맡겨진 저 양들을 다 죽이는구나. 그래서 내게 사람 찾아오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은 이 모습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한계를 알면서도 이 일을 뛰어들었는데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께서 나를 쓰실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 주 앞에 엎드려서 이 음성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한다면 주님은 또 우리를 또 다른 모양으로 이끌어 가실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이 음성,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음성에 우리 모두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의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뭔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너무 절망스러울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나하고 비슷하게 그 사람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도 잘 안 됐어. 그러면 별로 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는 누구나 다 당하는 경험인가 보다 하고 그 상황을 잘 넘기더라고요. 비교적 저는. 그런데 진짜 힘들 때는 언젠가 하니까 나만 한심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때 그때가 제일 고통스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로 부름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자랄 때 어린 시절 엮이는 가정 속에서 가난하게 이렇게 자랐고 신학 공부할 때는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간신히 공부했고 이제 뭐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그 길밖에 없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내 친구들도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돼요 하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가서 목회를 또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내 친구들이 다 자리를 잡고 쭉쭉쭉쭉 잘 뻗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만 점점 시궁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많이 울부짖고 따지기도 많이 따졌죠. 그러면 보통은 책에서는 이때쯤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근데 내 인생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렬한 항변을 토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한 명 나타났어요. 누군가 하니까 시편 73편의 아삽이 딱 그렇습니다. 이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아삽은 믿고 있었고 그렇게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맞이하는 삶의 현실이 어떤가 하니까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삽의 눈에는 악인들의 형통만 눈에 보입니다. 그들 삶에는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악을 행하는데도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은 하나도 없고 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한 10억 벌고 싶은데 30억씩 막 벌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분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자꾸 바닥을 찍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아삽이 토해놓는 고백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 이제 다 놓아버리고 싶다. 내 신앙도 포기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잖아. 신자들은 거의 다 한 번은 이런 아삽과 같은 경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고백을 해. 하나님을 이전에도 믿고 있었지만 은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 삶의 유일한 복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삽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히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을 마침내 쏟아놓으면서 자기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별 볼 일 없고 고통스럽고 한심하고 막막한 그 삶을 껴안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질구질하고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인생을 자폭하지 않고

0: 끝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를 재료로 삼아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는가를 목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 절망스러운 삶 하나님 능한 손에 올려지게 될 때 그것을 빚으셔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생애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기에 내 인생이 비록 좀 초라하고 형편없고 막막하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노래하며 우리의 이 인생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각과 은혜들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삶의 새로운 계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마 설교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어떤 믿음의 소리를 들을까 또 들었을까 이런 궁금증. 네,
2: 저도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네. 여기 계신 분들의 그 믿음의 소리를 찾아서 한번 네. 네. 가보라고 하는데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네, 아마 다 어느 시점인지 아마 다 그 인생 시점의 포인트들이 아마 지금 다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믿음의 소리들이 들리셨는지 우리 먼저는 제가 패널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막연히 위로가 되고 달콤한 소리이기만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먼저 네.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3: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첫 번째 소리가 청년부 때 기도원에 가잖아요. 산기도에 이제 한 달에 한번 금요일날 갔었는데 막 한참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려고 막 앉으려고 한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도 않았는데 현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많이 상심해 있을 때 내 세상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전적인 위로가 되었었던 그런 소리가 있어요. 예.
2: 저랑도 같은데
1: 전도사님도
2: 네, 저도 정말 막 힘들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본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구나.
1: 다 필요 없구나.
2: 다 얻었다. 네, 우리 다음 오민우 형님.
4: 저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다 같이 받을 때 좀 모두가 누구는 뭐 방언을 받았고 하는데 정말 저도 엄청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거든요. 근데 좀 내가 받고 싶어도 받는 게 아니어서 너무나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때 정말 집에 옥상 올라가서 혼자 기도했던 적이 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하늘을 보면서 달 아래 기도를 하면서 계속 했는데 그때 정말 야 괜찮아 그게 뭐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그게 뭐 받으면 뭐 어쩔 건데 뭐 그런 저에게 그 마음 음성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거에 대해 정말 연연하지 않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받아가지고
1: 받았네. 네. 어차피 줄 거면 뭐 지금 뭐 안 주라니까
4: 너무 기다리지 마.
5: 어차피 줄 거였어. 뭐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돼가지고 새벽기도 중에 그 느껴졌던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 중이셨는데 그날도 그냥 펑펑 울다가 이렇게 어려운 지망생 그러니까 신인 시절을 누가 알아준다고 하나요? 뭐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민아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안고 있다 이러면서 제가 저를 다독이면서 마음에 없는 말을 계속 내가 너 알고 있다 내가 너 안고 있다 지민아 말해서 저를 다독이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이렇게 나왔던 말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달콤하게 위로해 주셨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있거든요.
1: 네.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도 뭐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의

0: 그런 걸 제시하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이 아삽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게 나의 복이다라고 깨달았던 것은 그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꾸역꾸역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을 그냥 견뎌갔다는 것. 그랬을 때 삶의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뒤집고 뭔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깨달음들이 그 영혼 가운데 찾아온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교회 가도 아마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래도 가셔서 주무시고 그렇게라도 꾸역꾸역 그 자리를 지키고 의심하시고 회의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신앙생활이라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그런 사람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저는 믿어요.
1: 아멘. 아멘.
0: 결국은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1: 아멘. 아멘.
2: 저는 개인적으로 겪는 많은 저에게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고통들을 통해서 계속 저게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1: 아멘.
2: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내게 아들 줬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는데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 것이지 보이스로 듣는 것을 매일 하다 보면 그건 이상하기로
3: 가죠.
2: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들려주신 그 십자가와 약속의 아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저는 그것만 해도 능력한 것 같습니다.
1: 아멘.
4: 뭐 심으로 잘 하는데 다른 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뭐 거의 한 달 동안 기도원 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환상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뭐 토굴 같은데 깊은 데인데 빛도 하나도 없는데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저 앞에 빛이 한 줄기 딱 보이는데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든지 똑똑하게 들린 게 이런 교회다 갈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거 벌써 직감적으로 알겠어. 근데 갈래? 그러고 물으시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갈래라고 부르시는 건 뭐예요?
1: 가라.
4: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못 가는 거지. 그 갈래라고 명령하는 거는 가라는 명령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놀랍다는 거죠. 제 의사를 물으시면서 갈래 그러시니까 그래서 눈물을 푹 쏟으면서 가라고 그러시면 가야죠. 제가 뭘 어떻게 커버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결정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고 하는 것을 어떤 정형화시켜가지고 뭐 거기에 틀을 맞추어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목사님들처럼 나도 그렇게 깊이 있는 만남이나 명령을 두고 싶지만 모두가 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맞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3: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또 다 다르게 만나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까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아삽의 그 말씀에서 거의 걸음이 뭐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건 거의 신앙을 포기할 뻔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4: 그렇죠. 목숨까지.
3: 네. 그런데도 그분이 하나님이 포기를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간섭하셨다. 이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정말 그래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0: 진가를 발휘하는 그 소리를 알기 위한
1: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김병렬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세도 베드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당시에는 아리송하지만 달콤 쌉싸름한 소리였을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힘을 내다가 그대처럼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금방 또다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온단 말이죠. 이럴 때 이 믿음의 저력이 없어서인 건지 그렇다면 믿음의 저력이라는 건 어떻게 저희가 쌓아갈 수 있는 건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이 자리가 바로 설득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들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너는 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고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설득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 자신이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 그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 근데 저희도 아삽처럼 그리고 또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그 순간조차도 잘 안 들립니다. 김관성 목사님,
4: 네.
3: 목사님은 들으셨으니까 저희도 좀 듣게 해주시면 좀 안 될까요? 어떻게 듣고 경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아까 못 들었다.
5: 할 말 없어.
4: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영적인 경험 이런 것은 저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끝까지 몰아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사용할 때까지 또 그걸 사용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방치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아무런 수단이 없어서 한 번만 좀 내 손 잡아주십시오 하는 이것이 내 영혼 속에서 진심으로 토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추구하고 삶 속에서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게 하나도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지점에 갔어야 깨닫게 되고 항복하게 되더라고요.
1: 성경 속에 보면 사울왕, 엘리야, 히스기야 같은 대단한 이 믿음의 사람들도 허탈과 허무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더 많이 이루고 성공한 후에 이럴 때 또 오히려 귀찮고 만사가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람인데 그런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사울왕, 엘리야,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빗대어서 말씀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6: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교만, 자만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좀 됐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목이 커다지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아까 시편의 다윗의 얘기를 읽었지만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보니까 그냥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건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라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욕심, 자족, 하나님이 내게 그어주신 선 이거를 그냥 막 넘어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한테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결국 절제를 못한 것인데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몇 번 보여주셨죠. 몇 번 보여주셨는데도 굳이 그냥 넘어가니까 결국은 회복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몇 번 더 보여주실 때 그냥 제 거다가 알아채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죠. 여러 번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처럼

0: 깨끗은 솔로몬은 버림받고 많은 성경 속에 엄청나게 지혜로운 시들과 글들을 많이 썼는데 결국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항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찰하면서 듣고 고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이 세상에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걱정 없는 사람은 사실 없고 다 어느 집이든 들여다보면 걱정이 있더라고요. 산다는 건 온통 그 환란을 통과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생이 그럴수록 나를 좀 일으켜줄 수 있는 한마디쯤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렇게 도무지 안 들린다는 사람들에겐 더 그럴 것 같아요.
2: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드는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만 싶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목사님들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믿음의 소리, 그 소리, 한 소리를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정말 갑갑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도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3: 최근에 그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문자가 그 문자였어요. 또 이게 누구한테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이게 다른 교회에 가려고 이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숯불을 피웠고 이제 잠들면 다 끝난다고 그동안 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손이 막 이게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니까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역자들한테 빨리 알리고 119에 빨리 신고해서 위치 추적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하고 저희들 뭐 교적부도 다 찾아서 그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분이셔서 그 집에 전화번호를 간신히 찾아서 또 알려드리고 해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 119에서 찾아서 안 죽고 살았어. 목사님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화도 왔는데 이 아이가 평상시에 우울증이 아주 심한 애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꼭 교회 오라고 해서 비대면 예배였지만 뭐 10%까지 올 수 있으니까 현장에 왔다고 했어요. 목양실에서 걔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의 심적인 상황에서는 숯불 피워야 된다. 지금 네가 생각할 때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네가 내린 선택이지 않아. 그거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야. 그렇게 너 삶을 포기하는 것. 그런데 목사님은 너하고 지금 같은 심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목사님은 하루하루가 즐거워. 기쁘고 평안이 넘쳐. 그러니까 네가 너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목사님은 너 포기 안 할게. 혹시나 다음에 또 숯불 피울 때도 꼭 목사님한테 먼저 문자를 하고 숯불을 피워. 그 순간에도 목사님은 또 너한테 달려갈 거야. 제가 이렇게 이런 심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경험을 해보면 신앙적인 어떤 조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먹혀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앙적인 어떤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못 되더라고요. 그때는 인간 대 인간으로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포함되어져 있는, 저도 물론 포함되어져 있고 우리 집사람도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0: 방 이름이 도라이 방이에요. 한 20명 정도 되는데 다들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일부러 그 방에 다 모여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얘가 주일날 온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오기 전날 제가 일일이 그 우리 방 식구들에게 전화 다 돌렸어요. 내일은 좀 다 와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와라. 진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왔어. 그래서 둘러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그 자매를 향해서 했어. 어떤 자매님은 화를 내더라고. 막 몇 석 개 책망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하는 사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쫙 다 하는데 중간에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자매 마음에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괜찮다. 어차피 하나님 우리 잘 안 도와주시는 거 우리끼리라도 힘 합쳐서 잘 살아보자 하면서 그 부둥켜 안고 자폭하지 않는 지점까지 가도록 그 공동체가 붙잡아 줄 때 그 지점까지 우리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이 자매를 찾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1대1 양육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매님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이제 제가 웃길 차례죠. 저는 이런 사람 만나면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제 말을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아, 자신들이 부르면 다 간다고 제가 여기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아주 저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안내를 했어요. 아,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잘 나가시라고 안내를 했는데도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부목사님한테 우리 가서 그분을 만납시다 만나고 그분이 목적이 아니고 그 도시에 있는 다른 목사님 내 친구가 있으니까 지나는 길에 가서 그냥 한번 예의를 갖추고 지나갑시다. 그리고 또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는 순간 아 내가 이 마음 가진 게 이게 틀렸구나. 이분은 아, 권사님이셨고 남편이 지금도 현직의 장로님으로 계시고 활동을 섬긴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했다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헌금이든 뭐든 너무 목사님이 잘 섬겼는데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아, 옥수수를 삶아두었고 또 다른 떡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아, 왜 그럼 저를 불렀어 이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어떤 찬송이 생각났는데 그 찬송 때문에 목사님 불렀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 처음에는 아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리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다 예레미야 말씀에 시편 말씀에 다 성경을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한 시간 앉아 있다가 그럼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고 성경을 펴는데요 성경에 줄 꺼놓은 게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권사님 보니까 고수신데 왜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삶을 쭉 얘기하는데 그런 교회로부터 겪은 아픔을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다가 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한 120, 30km 밖에 사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정도 원치도 않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리 가시라고 그러면서 쭉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왔다는 것에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저는 자기 삶을 누군가에게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교회로

0: 때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목자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는 자꾸만 양들이 찾아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자가 양을 찾는 거지 양이 목자를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목자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들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목자들이 양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먼저인 것 같아요.
1: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자체 그것밖에는 더 큰 힘이 될 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저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믿부사가 믿을만 하신 분 Faithful 신용이 있는 분 믿을만한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즉 허락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만일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온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 나는 그 말씀이 참 믿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는 도저히 이 문제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게 난 널 믿어
2: 주여
1: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너한테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겨 근데 그게 오히려 힘이 와 나를 나는 사실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만한 힘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난 널 믿어 너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너한테 준 거야. 해봐. 해봐. 끝까지. 이게 오히려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건 제 경험이니까. 어쩌면 그게 힘이 되실 수도 있겠다. 이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안 돼요. 지금 그저 곁에 가서 같이 눈물 흘리는 게 제일 큰 힘이지만 혹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힘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3: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험난한 곳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듣기도 했고요. 마음속, 내 마음속 소리와 주님의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내게 꼭 필요한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외치고 마치죠.
4: 포기하는 자조차 포기를 모르시는 주님의 은혜의 소리로
5: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무슨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라. 그것이 위대한 일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말라. 방을 청소할 때는 완전히 청소에 몰두하고 요리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하라.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즈니쉬의 말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감독이 촬영을 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은 아이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장면을 찍을 때라고 합니다. 아이들은요, 신기하게도 뛰기만 하면 웃음이 터져 나오거든요. 화난 표정, 험상궂은 얼굴로 막 무서워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깔깔대며 웃는 바람에 NG가 나기 일쑤라고요.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는 출근길을 서두르며 뛸 때도 퇴근길을 재촉하며 걸을 때도 표정이 딱딱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를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떠올려 볼까요? 아이가 엄마 하면서 부르며 첫 발걸음 떼던 그 순간, 또 두 팔을 가득 벌려서 달려올 때 그 해맑은 웃음 같은 거 말이죠. 어쩌면 지친 어른들에게 가장 확실한 웃음 버튼은 바로 그 아이들의 투명한 웃음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지친 피로를 싹 가시게 할 여러분의 웃음 버튼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0: 고기야.
1: 오늘 하루 지내면서 나는 몇 번을 웃었나, 그냥 헛웃음이라도 몇 번을 웃었나 한번 떠올려 보면 그러게 무표정하게 아니면 조금 화난 얼굴로 지낸 시간들이 더 많았네 반성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때라도 나를 좀 미소 지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 떠올려 보면서 두 시간 감사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희망새 웃어요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 할게요. 목소리 상점 하루의 은혜 이어집니다.

목소리 상점 하루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웃음 버튼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은 게시판을 쓸 때 그렇게 흐뭇한 얼굴이라고 가족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게시판 쓸 때는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저렇게 행복한 얼굴 꼭 게시판 남길 때 저렇게 웃음 짓더라. 9858번님은 성령 대망 특세에서 만난 저희 목원들의 모습이 반가워서 인증샷을 찍었거든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딱 인증샷을 찍는데 지나가시던 부목사님께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내일도 우리 목원들 새벽 예배에서 만날 수 있길 기도하며 잠들게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기다려지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맛있는 음식 한 입 먹을 때, 예, 한 입 딱 하는 그 순간 미소가 짓게 됩니다. 너무 원초적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중요하죠. 저는 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는 순간 있죠. 그리고 딱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야, 예,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로이스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종수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찬양하세, 햅시바 찬양팀입니다.

시와 그림의 꿈의 바다. 이곡 진짜 오랜만에 들은 것 같거든요. 시와 그림의 곡은 뭐 여러분께서 워낙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꿈의 바다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7016번님이 주님의 솜씨가 담겨 있는 멋진 바다사의 사진과 함께 신청하신 곡. 저는 사진까지 볼수 있어서 힐링하며 들었는데. 최여사님, 웃음 버튼 할머니는 어쩔 수 없나 봐요. 한 번씩 다녀가면 시간이 이제 지나도 생각이 나서 한 번씩 혼자 실없이 웃고 납니다. 이제 그 시간, 그 순간을 떠올려 보고 아이들 표정, 어떤 행동 떠올리면서 혼자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아, 알것 같아요. 친구들이 손자 손녀 자랑하면 주책바가지야, 지들이나 이쁘지 이랬는데요. 진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할미가 되는 시간인 거죠. 최 여사님, 어휴, 뭐 어쩜 당연한 이해가 가는. 러블리 포스님도 반갑고요. 술람미님은 아침에는 김정원님으로 하루 시작하고 저녁에는 최정원님으로 2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니 무한 감사드려요. 손주나 손녀가 태어나면 정원이란 이름을 지어야겠어요. 오, 정원이란 이름이요. 남자 이름으로도 맞고 여자 이름으로도 맞고 약간 중성적인 이름이래요. 그래서 손자 손녀 뭐 누구에게나 맞는 김정원님, 예, 최정원 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만나시니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름다운 당신에게 대타를 했었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정원님 하고 불러주시니까 가끔은 진행자가 대타가 와도 그 예전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이전에 이제 원래 대타 말고 진행자 이름을 부르시곤 해서 그럴 때는 이제 빼고 얘기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대타로 뭐 며칠 동안 하게 됐다라는 설명이 필요한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원님 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항상 이렇게 예, 시작과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믿음 더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이 곡이 이번 주 성가대곡이라고 하셨어요. 4부 성가곡으로 듣고 싶습니다. 딸기 바구니님이 신청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합창곡이나 중창곡이나 이런 곡으로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신대 신대원 남성 중창단 버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Imperials 앨범에서 들었고요. 후야 마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 남성 중창단, 이미듬 더 구세라 그 전에 들으셨고요. 이은주님 반갑습니다. 고샘마음님도 계시고요. 프로지오님, 피곤해서 쇼파에 누워있어요. 저녁은 차려주긴 했는데 제가 저녁 먹을 체력이 없네요. 많이 지치셨구나. 원래 좀 다른 일 하다가 또 밥까지 차려주면 이게 체력이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체력이 없으면 내가 먹을 힘조차 없더라고요. 조금 누워 계시다가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물 위를 걷는 자 신청하신 곡, 예, 준비해 놓겠고요. 웃음 버튼이요. 파란 하늘과 공기예요. 바라만 봐도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이것도 공감해요. 3066번님께서 대학생인 딸과 친구가 주일 예배 전에 준비 찬양에 귀엽게 율동하거든요. 무화과나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무화과나무라고 딱 쓰셔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랄까? 아니야. 이 곡은 조금 율동하긴 조용해. 그러면 무화과나뭇잎이 마르고 이 곡일까? 라고 예 그래서 선곡을 했고 이정님의 곡이 사실 듣고 싶은데 가장 우리가 아는 그 리듬이거든요. 근데 너무 짧아요. 1분 40초 정도. 그래서 조금 편곡은 됐지만 주연이 부른 무화과나무잎이 이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3066번님과 함께 무화과 나무 들었는데요. 아, 제가 잘못 해석했어요. 대딩딸과 친구가 주일 예배 전 준비 찬양에 귀엽게 율동할 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 율동을 한다라는 곡으로 잘못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 웃음 버튼은 우리 딸과 그 친구가 예배 전 준비 찬양할 때 예쁘게 춤출 때요. 아, 이건 너무 예쁘죠. 아, 너무 기특하고 예쁘죠. 네, 제 딸이 아니지만 그래도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 얼마나 이쁠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실까라는 이 곡이 근데 맞아요? 무화과 나무 바라시는 곡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구샘마음님, 우리가 인사 나눴죠? 무리를 걷는 자 준비해 놓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어서 프로지오님과 함께 듣겠고요. 제키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하셨거든요. 피아워십 곡을 두 곡을 같이 들을 수가 없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갈보리 싱어즈 버전으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듣는 말씀이 있는데 어제 그 교회 주일 예배 말씀에 이 곡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 한번 듣고 싶다 했는데 신청해 주셨네요. 하나님의 부르심 갈보리 싱어즈가 불렀습니다. 에이니 김미라님이 신청하신 오직 믿음으로 예수 전도단 앨범에서 들려드리죠.

예수 전도단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밑보험님이 그 노란빛 스탠드 아래 책보다 살짝 고개를 돌려서 책을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살짝 옆으로 살짝 고개를 돌려 고운이 새근이 잠자고 있는 댕댕이들 보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조용한 평안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 잠자고 있을 때 가장 천사 같은 이쁜 모습이라 흐뭇해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일 때 그런 순간 주님의 품 안에 평안을 느끼는 것 같아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 시선이 주님이 또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일 수 있겠다 생각해 봤어요. 웃음 버튼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 밑봄님의 얘기는 미소 버튼. 네. 아, 그런 웃음. 뭔가 평안한. 이거는 정말 웃겨서라기보다는 평안함에서 오는 그런 미소. 오.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동혜인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성균의 기타 연주로 신청하셨습니다. 산책길인데 아내 김명희 권사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여기도 달달한데요. 이성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들려드리고 1부 마무리합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너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어라 떠들든 내버려 두어라.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평론가, 신곡의 저자 단테 알리기에리가 남긴 말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생 감사님께서 처음 듣는데 참 좋은 곡이네요. 네, 남궁송욱이 부른 눈물로 말할 수 있죠 라는 곡이었고요. 화이트 모카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 진심 담겨진 손끝마다 느껴지는 따스한 기타 선율, 온몸을 휘감습니다. 귀여운 음표 타투가 새겨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일부 끝곡이 나갈 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성균의 기타 연주였는데 다들 아시네요. 축복송의 시그널 음악이죠. 예, 귀여운 타투가 새겨지는 기분이라는 표현이 너무 멋져서 소개해드립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이었고요. 음악은 님께서 항상 저에게 위로를 주는 당향로입니다. 당향로에서 듣는 제 목소리가 위안이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힘을 줄 수가 있죠 하셨는데 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연 하나에 또 DJ인 제 힘이 납니다. 새 힘이 막 부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아, 진짜요. 이렇게 진심이 전해지는 사연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또 그 얘기가 새 힘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도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행복에도 냄새가 있다고. 이 얘기는 오토바이 타고 피자 배달을 하는 한 청년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무리 화려하고 냉랭한 공기가 도는가 하면 아무리 화려해도 냉랭한 공기가 도는가 하면 뭐 소박하다고 해도 행복한 냄새가 나는 집이 있대요. 주이푸에는 작은 집이지만 행복한 냄새가 나는 방송이에요. 아멘. 사람도요, 겉으로 치장을 진짜 많이 하는데 뭔가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소박한 옷도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어도 뭔가 그 사람이 향기나 개성이나 어떤 인품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냄새라는 표현이 참 좋은데 화려하지만 냉랭한 공기가 도는 곳이 있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죠. 맞습니다. 토피넛 라떼님이 신청하신 곡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리, 박요한, 유은성, 김민균이 함께합니다.

위로하여라 였습니다. 이 곡은 UAP 보험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주님의 위로로 이 시간이 잘 지나가고 또 주시는 힘으로 잘 극복하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는 우리 UAP 보험님께서 아이들을 귀한 아이들을 만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준비된 그곳이 예. 꼭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들었고요. 주일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드렸던 찬송가 363장 다시 듣고 싶어요. 가슴에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곡이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곡이죠. 예, 술람미님과 함께 듣겠고요. 아타카님이 아까 크룩스 찬양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이 찬양, 이 찬송 뒤에 이으면 어떤 곡이 좋을까 보고 크룩스가 부른 곡으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먼저 내가 깊은 곳에서.

네, 크룩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양으로 이 찬송으로 들려드렸고요. 박영수의 목소리로 내가 깊은 곳에서 두고 함께했습니다. 주아랑님이 담쟁이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좋은 씨앗 앨범에 있는 곡 준비해 놓겠고요. 한명님께서 냄새 얘기하니까 지금 나는 호두파이 냄새가 달큰하니까 또 좋습니다. 교회 전도사님 드리려고 호두파이 굽고 있거든요. 최혜정 전도사님 늘 감사드려요. 한홍재 목사님 찬양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호두파이는 그냥 호두파이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가 담겨있는 호두파이라 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 아닐까요? 한홍재 목사님 찬양 중에 한 곡 골라놓겠습니다. 소원이 제일 좋겠죠. 예, 소원 듣고 그 전에 좋은 씨앗 담쟁이 그 다음에 축하 축복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은혜를 가꾸는 이님께서 오늘은 사랑하고 든든한 막내 남동생의 54번째 생일입니다. 아직 믿음은 없지만 누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믿음의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남동생분의 54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예,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조세피님께서 저희 어머님 89번째 생신이 내일입니다 하셨어요.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구루터기님, 오늘 저희 부부 결혼 31주년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구루터기님의 결혼 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얘기 속에서 얼마나 아내분을 받들고 섬기는지 보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예, 아내의 말에 순종하라는 건 성경에 맞지 않나요? 아니, 순종해야죠. 서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리라 믿고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부르신다고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국제 윙윙스쿨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조세피님 어머님의 생신 축하드리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은혜를 가꾸는 이님의 막내 남동생분의 생일 축하드리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까지 들려드립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그리고 내일 생일 맞으신 분 결혼기념일 축하하며 김창석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조수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국제 윙윙스쿨 앨범에서 내 마음의 한자리까지 들었습니다. 초록풀님께서 어린이 찬양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와 저녁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아이가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 있죠? 어린이 찬양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자주 틀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3213번님, 저희 고3 아들 정훈이가 축구를 해서 저는 당양로를 기차에서 듣기도 하고요. 지금은 통영에서 수원까지 가는 버스에서 듣습니다. 전국대회 8강에서 멈췄지만 아직 두 대회가 남아있거든요. 코치님께서 11개 정도의 대학을 아이와 상의해서 써오라고 하셨어요. 대회는 아이들에게 모의고사거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당양로가 힘이 됩니다. 이제 두 대회에서 예 결승까지 가면 되죠. 네, 그러리라 믿고 또 아이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 패밀리님, 오늘 낮 12시부터 저녁까지 진짜 당양로 하기까지 한 번도 앉지도 못한 채 오징어 무조림, 제육볶음, 무생채, 어묵볶음, 두부조림, 새송이전, 호박전, 깻잎, 김치 잔치했어요. 잔치. 일주일치 반찬 만드셨다고요? 아들들이 한창이라 제육볶음 고기를 2kg를 양념에 재워놨는데 식당에 취업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부엌에서 일하고 나면 너무 덥죠.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그래도 겨울곡은 못 틀어드립니다. 너무 분위기가 맞지 않아요? 아, 제주에 계신 뿌꾸레미님은 너무 부럽네요. 제주 5월의 하늘과 바람 만끽 중이시라고요.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시고요. 저희의 목까지 즐기고 오십시오. 여행지기님이 알려주셨어요. 오늘 성년의 날이라고 성년이 되는 2007년 청년들 축하합니다. 네, 함께 축하를 전하고요. 오기님이 광주에서 보내셨는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고 하셨어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들 그 가족들을 위한 위로와 감사 전하는 귀한 날이길 원합니다. 하늘소망님께서 신청하신 예수 내 삶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 오늘은 워시 쿨라우드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올게요.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경제학자 오마이 게니치가 쓴 난문 퇴답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손으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렸던 그들처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처럼, 당신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함께 머물게 하소서. 이곳에 오래도록 서서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5월 18일 월요일에 문을 엽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 385장 찬송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소망교회 성가대 찬양 함께하고요. 겟세만의 동산에 박수길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베드로전서 4장 4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군가는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을 그대는 왜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박인수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백나목의 음성으로 나 맡은 본분은, 그리고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한웅재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교수성가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권숙희의 곡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수아의 음성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보내드리고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김명식의 찬양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어느 민족 누구게나 윤인숙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서현실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 주여 뜻대로 횃불 합창단의 곡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8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하나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루의 시작. 우리는 다시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사람의 정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이들에게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주어진 존재의 방향이자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행복을 먼저 챙겨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다.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멍에가 아니라 우리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결정 하나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아보십시오. 육체의 남은 때, 그 남은 시간이 짧든 길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안양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 십자가 이유섭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임정근과 국립합창단의 곡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삼일교회 POP 이찬미의 보컬로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먼저 전해드리고요. 마커스 워십의 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어서 함께하죠.

캄캄한 주먹을 움켜쥐고 흔드는 새벽마다 목자가 나타나 후리병을 매단 지팡이로 미래로 나아가는 저의 발길을 따라 굳세게 두드리네. 널짜란 샘이 솟아날 때까지. 이처럼 그대는 앞서서 가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네.

스테판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 중에서 예찬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쓰러진 한 사람을 홀로 두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들은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믿는 나 남 위해 신영옥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유창원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있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대학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명지 홀리보이스의 곡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0: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5월 18일 월요일 오늘 끝곡으로 송정미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평화가 있기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18의 정신을 생각하시면서 의미 있는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제주도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바위 주상절리는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품으로 꼽힙니다. 해안에서 만날 수 있는 제주 주상절리와 달리 우리나라 내륙 한복판에서도 수직으로 서 있는 암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입니다.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주상절리가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고 우리나라 천연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1980년 오늘 잊을 수 없는 깊은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선 바위를 바라보듯 우리도 함께 이날을 마음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CCM 캠프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매트웨스트의 Don't Stop Praying 들으면서 박성우의 CCM 캠프 2016년 5월 18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월요일 힘차게 다들 잘 시작하셨죠? 어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에서 함께 위로하고 응원한 그 마음들, 또 우리 말씀으로 기도로 다져진 우리의 마음들, 이번 한 주 정말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CCM 캠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실시간 문자 샵1212 샵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로 깊은 사연들 남길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빠르게 배달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CC 와이넌스의 홀리 포에버 함께 들었어요. 오늘 5월에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서서 5월 18일 이번 주면은 이제 5월에 중반이 다 끝나고 이제 5월 마지막으로 달려가는데 오늘 날도 많이 더웠죠. 네. 일기예보 보니까 수요일쯤 제가 있는 서울 지역에는 비가 내리면서 좀 기온이 내릴 거라고 하는데 아, 너무 빨리 여름이 오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합니다. 네, 박성욱의 CCN 캠프 열자마자 또 많은 분들이 샬롬의 인사 남겨주시고 서로의 안부 물으면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예쁜 CCN 캠프 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월요일이어서 제가 날씨가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대청소까지는 아니어도 진공청소기하고 스팀청소기로 온 집안을 했더니 오전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아, 청소도 일이네 하면서 깨끗이 치우고 네, 또 오늘도 방송 준비하고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잘 여러분을 만나야 될지 고민 고민하면서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 계획은 어떠신가요? 뭐 5월의 초에 분주한 일정들은 다 지났더라도 5월에 지속되는 시간들 여러분 함께 잘 챙길 수 있도록 실전 캠프가 잘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좋은 음악 쭉쭉쭉 배달하겠습니다. 장윤영의 목소리 준비했어요. 주안에 있는 나에게. 지난 주말에 장윤영 씨하고 장근희 씨하고 콜라보 콘서트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한 소식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또 지난 주말에 또 옹기장의 콘서트 있었죠, 토요일에. 아, 거기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뜨겁게 찬양하시더라고요. 아, 멋졌습니다. 장윤영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이경미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장한이의 행복 같이 이어서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이경미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었고요. 후리지아님이 레인이 아이콘으로 손을 흔드는 아이콘을 보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레인이 아이콘으로 이렇게 말 대신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레인이 아이콘이 다양한 아이콘이 많죠. 뭐 때가 되면 뭐 크리스마스 아이콘도 있고 그런 아이콘으로 예쁘게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피어나 푸름 태연님께서 안녕하세요 피디님 하면서 보내주셨네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읽으며 2시간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오, 도서관에서 책 빌려오는 거 이거 너무 좋죠. 네, 저도 제가 사는 곳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가끔 이제 그냥 무슨 책을 빌려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서 이 책을 읽어볼까 하고 이게 돌다 보면 책을 한 세네 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2주 동안 다 읽기 힘든데 아 그러다가도 조금씩만 막 이렇게 되면 맛만 봐야지 이렇게 들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연체를 하죠. 그래서 대출하자마자 연장을 먼저 하고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읽어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아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는 거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CCN 캠프 시간에 눈을

눈으로는 책을 읽고 귀로는 일생 캠프를 배경음악 삼는 것.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좋은 배경음악 제가 보내드려야겠죠? 지난 토요일에 사역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한 옹기장이의 최대 히트곡 중에 하나죠. 영원히 찬양 드리세. 함께 듣습니다.

아가파워 10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제이어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옹기장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세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들었습니다. 투율님께서 성욱PD님 보이스로 하루 마무리 항상 좋은 선곡으로 매일 저녁 행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새싹이도 환영해 주시는 것 좀 하셨는데 아이 그럼요 환영입니다. 환영 웰컴 웰컴 어서 오세요. 요 맨 앞자리 제일 좋은 VIP석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 문자 참여 뭐 레인보우 참여가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여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제가 막 강제로 막 가끔 하지만 여러분들 편안하게 라디오로 들으시는 게 더 좋다는 거 알고 있어서 저도 뭐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정말 듣기만 하지 문자 보내본 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CCN 캠프 게시판에 또 이렇게 사연 올리시고 인사 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고맙습니다. 라니님도 오셨네요. 성욱PD님 오늘은 오래간만에 크루 정기런 다녀왔어요. 뛰면서 시편 139편 찬양이 계속 입에서 맴돌아서 오늘 이 찬양을 듣고 자야겠습니다.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 아 금방 제이어스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불렀는데 아 어떡하죠? 2부에 한번 자리를 볼까요? 크루 정기런이라면 이렇게 뭐 같이 모이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달리기 하신 거죠? 이제 점점 낮에는 점점 더워지니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 예, 달리기를 좀 해야 좀 그래도 쾌적하게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몇 킬로 뛰셨나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기록이.

저는 뛰면 한 3km 뛰고 아 수고했다 애썼다 하면서 쉬는데 말이죠. 송재용 텐트메이커스의 노래 나갑니다. 깊은 밤. 1, 2, 3.

마커스 워십의 하늘 소망 함께 들었어요.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신청곡 사연입니다. 효인 최영수님께서 23년 5월에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간호하면서 CCN 캠프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재워드리고 편하게 자장가처럼 들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찬양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돈 모안의 Give Thanks 신청해 주셨네요. 네, 지금 보내드립니다. 2부에서 만나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

0: 전 오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1: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군. 다만 그들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한 곳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더군. 마치 아르고 호를 타고 떠난 영웅들처럼 말일세. 그래, 위대한 도전자들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용기를 선택했을 뿐이야. 구루 하워드 교수의 하워드의 선물 중 일부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4: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창밖으로 초록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5월의 세 번째 주입니다. 이맘때면 학교 담장을 넘어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싱그럽게 느껴지는데요. 스승의 날이 있는 이 계절이 오면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한 분의 얼굴을 떠올려보곤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분명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분. 방황하던 시절 내 어깨를 다독이며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겨주신 그 선생님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느 한순간 딱 한 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성적이 바닥을 치던 날 넌 할 수 있어 라고 먼저 말해주신 선생님.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어 울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주신 선생님. 저 역시 그런 선생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내 안에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먼저 알아봐 주신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란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 스스로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마음 속에 보석을 먼저 알아봐 주는 그야말로 영혼의 감시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이라는 자리가 어떤 폭풍을 맞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승의 날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감사를 노래하지만 정작 교단을 떠나거나 교직을 포기하는 선생님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민원과 소송의 두려움 속에서 아이들 앞에 마음 놓고 소명을 펼치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이 따뜻한 5월의 씁쓸한 메아리로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회복해야 할 권위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께 가르칠 권위와 존중을 다시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교단에 설 때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 선생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안부 전화 한 통을

0: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그때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 짧은 고백 하나가 평생을 헌신해 오신 선생님의 피로를 눈 녹듯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초록이 짙어지는 5월의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주신 그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CBS
1: 어디든 갈 곳이 없다면 마음의 길을 따라가라. 그 길은 빛이 쏟아지는 통로처럼 걸음마다 변화하는 세계. 그곳을 여행할 때 그대는 변화하리라. 이란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의 말입니다.
0: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박성호의 CCM 캠프 월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도의 제목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만 비밀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부의 광고 듣고 2부 시작은 뉴지쌤 함께 할게요.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0: 자,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지쌤 새 노래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듣기 좋은 정말 새로 나온 신선한 노래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웨이홈의 노래 준비했어요. 비 준비하시니 이미 뭐 우리 심영진의 노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젊은 예배팀 그리고 언제나 상큼한 노래를 연주하는 웨이홈이 리메이크를 했네요. 웨이홈의 비 준비하시니 같이 들어볼까요?

제이어스의 노래 이어들었어요. 시편 139편 러닝 크루와 함께 달리기 하고 오신 분 우리 신청 아까 1부 하셨죠? 네, 라니님 네 잘 들으셨죠? 아 진짜 이 노래 들으면서 달리기 하면 별로 숨도 안 차고 막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내일 한번 이 노래 들으면서 달리기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경원선님께서 감사 수고 많으십니다. 매일 늦은 밤 시간에 은혜 충만한 시간 만들어주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의 이런 말을 만나면 기운이 나죠. 네 고맙습니다. 가뜩이나 오늘 월요일이어서 문자 참여도 좀 소홀하고 여러분도 지금 한 주간 시작하는 이 약간의 번잡함 속에 있으신 것 같아서 저 혼자 외롭게 방송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응원해 주는 분이 계시니 힘을 냈어. 2부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성진의 노래 준비했어요. 이분 안성진 아니죠. 예, 진 DJ. 예, 새로운 활동명으로 돌아온 안성진님의 일하시는 나의 왕 그리고 장근이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같이 듣죠.

진아의 노래와 연주로 춘우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장근희의 춘우의 광대하심 앞에서, 그리고 안성진 진디

일하시는 나의 왕 함께 들었어요. 얼마 전 CCN 캠프 초대석 우리 진 DJ 오셔서 새로 발표한 음원들 소개해주고 또 이야기 나눠주셨죠. 오랜만에 진디 궁금하신 분들은 CCN 캠프 유튜브 오시면 보실

근데 예,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 원래 월요일이 좀 이렇게 그 참여가 저조해요. 보통 이렇게 다한 화요일, 수요일쯤, 목요일쯤 되면 이제 활발하게 올라갔다가 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좀 참여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걸 제가 아는데도 또 이렇게 월요일날 방송 딱 시작했는데 문자가 이렇게 좀 띄엄띄엄 오면 아, 이것도 이렇게 또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잔한잔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힘이 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저에게 또 저도 여러분에게 서로 힘이 되는 의미에서 밝은 노래 한곡 준비했습니다. 히스플랜 그리고 차노울 퓨처링으로 너는 꽃이야 같이 들을까요?

깁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들었어요. 이 노래는 시온의 대로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하루의 마무리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깁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혹시 가능하면 신청합니다. 바로 들으셨죠? 아이 좋으셨겠네. 일상의 말씀님도 샬롬 성우님 하시면서 주셨어요. CCN 캠프에서 들려주는 찬양 덕분에 성경 통독 2시간 정도 읽었는데 12시까지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Pass me not a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해외 CCM으로 한 곡 같이 들을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모든 것. 함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또 만나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지구는 둥글고 사방의 땅은 평평하다. 그러니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도 곤륜산이나 형산, 곽산을 오르며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지나간 과거는 쫓아가 잡을 수 없고 다가올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즐거운 때는 없다. 그런데도 좋은 수레를 갈망하고 논밭에 마음 태우며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평생토록 헤매면서 오로지 저것을 바랄 뿐 이것을 참으로 누려야 하는 줄 모른 지가 오래되었다. 다산 정약용의 산문, 바로 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모두 파이팅 하시기를 응원할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예라모 10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김상진 옆에 있을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10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옆에 있어주신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외롭지 않게. 이렇게 힘을 얻는 말씀, 찬양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님께서 축복송과 함께 축복받은 한 주를 감사와 은혜와 축복 3종 세트를 선물 받고 씩씩하게 오늘도 힘내신다고. 3종 세트 너무 좋은데요. 선물 3종 세트 감사와 은혜와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로한 집사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신청곡 남겨주셔서 오늘은 나무엔의 음성으로 함께하려고 해요. 블루딱딱구리님 조수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써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원성남님께서 오늘 5.18 46주년이네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일어났었죠. 그때는 침상에 완전 군장을 하고 군화를 신고 잤었습니다. 내년이면 70세가 됩니다. 주의 길을 가리 김대환의 찬양 남겨주셨는데 우리 함께해요. 그리고 배고픈 고질라님 신청하신 강중현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강중현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김대환 주의 길을 가리, 조수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나무의 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신청곡 이렇게 쭉 이어봤습니다. 마라나타님께서 오늘 성년의 날이네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날로 돌아가고 싶네요 하셨어요. 이병희님께서 여름이 빨리 찾아온 것 같아 무섭지만 더위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건강한 날들 되세요. 주님의 기쁨님 찬양으로 은혜받는 아침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또 신혜숙님께서 어제는 후배 남편 목사님께서 62세로 암 투병하시다 천국 가셨는데 또 아침에 다른 부고가 또 왔어요. 후배 아버님께서 89세 치매 진단 받으셨는데 어제 소천하셨다고.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계시길 기도로 위로해봅니다. 지방이라서 가보지도 못한다고 안타까움 전하셨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써주셨는데 조슬린 그로브 코럴 소사이어티의 하이어 그라운드 준비하고 있어요. 6067님 제가 사랑한 집사님께서 유방암으로 오늘부터 3일까지 항암을 한다고 하는데 늘 씩씩했던 집사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잘 이겨내시길 기도할게요. 응원사연 남겨주셨어요.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도 기도 제목 엄마가 오늘 확인차 CT 결과 들으러 병원 다녀오셨는데 다행히 동맥류가 아니라고 2년 동안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 자유해졌어요. 사연 써주셨거든요. 항상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렇게 생사화복, 슬픔도 기쁨도 근심도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항상 항상 다가오죠.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내며 나아가시길 응원할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에 이어서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God is working 함께 해보시죠.

이님, 속초 날씨 초여름 날씨처럼 너무 더워요 하시며 주님의 숲 들려주실 거죠 하셔서 사랑이야기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God is working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의 찬양 조슬린 글로브 코럴 소사이어티의 하이어 그라운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진주리님께서 제목을 모르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사 내용인데 너무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마 서드 베이스 진동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자, 1부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서드 베이스 진동이고요. 연주곡도 준비했어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6067님 신청하셨던 기적의 하나님 CBS 워시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렸고요. 박성신 나의 기도 박성신 찬양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제키리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아워십 그리고 구원열차 병든 몸 낫기를 소망하며 소울싱어즈 구원열차 신청해 봅니다. 솔로몬님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아비가일님께서 You Raise Me Up을 써주셔서 오랜만에 준비했어요. 오늘은 조쉬 그로반의 You Raise Me Up으로 전해드릴게요. 오늘 일하러 안 가고 교육받으러 갑니다. 나름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오솔향님은 제주도 가셨군요. 파란 하늘에 푸른 바다가 더없이 시원한 제주의 어느 넓은 꽃동산 카페. 토끼 동산에 올라 꼬끼오 닭소리에 쪼르륵 새소리 곁들여 맑은 공기 마시며 축복송 함께합니다. 샬롬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찬양이 절로 생각나신다고 하셨어요. This is my father's world를 준비했어요. Kiss and Christine Getty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Kiss and Christine, Getty의 This is my father's world 함께 하셨고요.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소울싱어즈의 구원열차, 또 피아워십, 목마른 내 영혼 전해드렸어요. 이인숙님께서 오늘은 둘째 수지의 생일이고 내일은 결혼 기념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그분과 함께하려 합니다. 신청곡 은혜 써주셨습니다. 오늘은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허유미님께서 오늘 여름 날씨지만 복된 한 주 되시고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회중 찬양 신청할게요.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오기님께서 웃는 하루 되세요. 여름 시작이네요. 주님의 숲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일부에 오늘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을 전해드려서 오늘은 확실히 날씨가 좀 무더우면서 주님의 숲처럼 청량감 있는 시원한 그런 신청곡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배상진님 써주신 찬양도 아주 못지않게 좀 청량한 느낌이 드는 곡인데요. 마커스 M. 하문진의 음성으로 그대 만나러 라는 곡 전해드릴게요. 갈보리 싱어즈 은혜, 또 하문진의 그대 만나러. 그대 만나러와 함께 들으면 또 좋은 너에게로 가는 길, 이윤화의 찬양, 그리고 카우치워십의 회중 찬양도 부지런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카우치워십 홍이삭 씨가 함께한 찬양이죠. 회중 찬양 전해드렸고요. 이윤화 씨 음성으로 너에게로 가는 길. 사명을 쓰신 이권희 씨가 이 곡을 만드셨죠. 또 마커쌤 함은진의 그대 만나러 갈보리 싱어즈 은혜도 전해드렸습니다. 하루님께서 아침에 출근했는데 영업용 김치냉장고 연기가 가득했는데 불은 안 났어요. 깜놀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아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삶의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래도 주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의 찬양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는 연주곡 준비해봤어요. 오하평 트리오의 은혜로다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은혜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누구나 솔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으로 부서진 것을 솔직함으로 건설한다면 어떤 폭풍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것이 되리라. 솔직함은 겸손이고 두려움 없는 용기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솔직할 수 있으며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테클라 메를로의 고요히 머물러 사랑하기 중 일부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입니다. 이 찬송은 찬송시를 많이 지었으며 현재 영락교회 원로 장로로 있는 정치근 장로가 작사했습니다. 정치근 장로는 평소에 한국 찬송 중에서 예배 찬송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새로운 감각의 찬송으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가사를 짓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8년 어느 날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경배할지라 라는 이사야 66장 23절의 말씀을 읽다가 영감을 얻어 주일 예배 찬송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곡명은 예배인데 예배 찬송으로 작곡했기에 붙여진 것입니다. 작곡자인 문성모 목사는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한 후에 독일 민스터대학교와 오스나브리크대학교에서 각각 예배학과 음악교육학을 연구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며 예배와 음악의 한국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예배 자료집을 출판하였고 한국적인 찬송 250여 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은 1994년 이미 작곡되었던 선율을 바탕으로 정치근 장로의 사사조 가사를 후에 붙여 이 찬송을 완성했습니다. 이 찬송은 오음 음계로 작곡해 한국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을 부를 때는 한국적인 느낌을 가지는 사사조의 리듬을 살려서 힘차면서도 자연스럽게 부르면 참 좋은 찬양입니다. 찬송가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뿌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뿌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뿌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고난당하는 이들을 향해 먼저 손을 뻗은 의인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도 그 뒤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312장 보내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LA 남성 합창단의 곡입니다. 이어서 가난한 자 돌보아주며 517장 찬송을 이장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 깜깜한 시간. 이름 모를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말 없이 소중한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473장을 유창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김혜영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밀티방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김성길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을 준비했고요. 이어서 나의 죄를 정케하사 권숙희의 찬양입니다. 윤경주의 피아노 반주와 성엽의 오보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합니다. 명랑명랑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셨는데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묵묵히 따랐던 아들 이삭의 온유함을 닮게 하옵소서. 아, 성경에서 보면 참 이삭은 온유했어요. 맞아요.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올랐던 그 어릴 때 모습뿐만 아니라 성장한 뒤에도 참 온유했던 사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분쟁이 생기면 물러나곤 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내어주셨던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온유함을 생각해 보게 해주셨네요. 회개 화평 거룩님, 아드님과 관련해서 참 속상하신 그 마음을 전해 오셨는데요. 아드님이 사귀는 여자분이 그 어머니가 반대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가 참 세상적으로 불효하지 않아서, 더구나 그 부모가 교회 직분자시라고요. 제가 다 속상하네요. 그런데 이 아드님의 말이 정말 멋집니다. 같이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한 번에 잘 되려고 조급해서는 안 되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해야겠죠.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지금 세상적으로 돋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꾸준히 열심히 한 발 한 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이 아드님의 말이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아드님을 못 알아보다니 그분들이 오히려 안 됐네요. 정말 이 아드님 자랑스러워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회개 화평 거룩님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시기를요. 라시님께서는 오늘 인사하면 이번 주는 못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글을 보내주셨어요. 여행 가시는군요. 토요일에 돌아오신다고.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상황 되면 올게요 하고 보내셨는데 저는 매일 기다릴 것 같네요. 편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유동근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새벽기도 준비 중에 인사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 정해주셨습니다. 민호기와 지선 고정민 함께하는 찬양이고요. 이어서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내 이름 아시죠? 디사이플스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최석조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등산님께서 신청하신 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블렌딩 노트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흑진주님께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신청해 주셨어요. 천인안의 찬양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나의 믿음 약할 때 이미경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9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은 은혜 맡은 청지기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단지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기 위한 통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맡겨진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인의 뜻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깁니다. 때로는 작고 평범해 보이는 섬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은혜를 나누시고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문제는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때로는 나는 별다른 은사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작은 친절의 행동 하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관리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기도와 손길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게 맡기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 남성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권성순의 찬양 준비했고요. 강무림의 음성으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이어서 듣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슈퍼별님, 명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고 들어오셨어요. 성함을 뵈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이네요. 아, 반갑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금요일까지 아들 군대 전역 기념으로 아내님이랑 일본 오사카로 여행 갑니다. 안전히 즐거운 시간 되길 빌어주세요 하셨어요. 아내님과 아드님과 잘 다녀오십시오.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그리고 유리정은님, 두 달 반 파견 근무 마지막 날, 세 번 전철 갈아타면서 좀 먼 곳이었지만 너무나 좋은 분들 만나서 일도 많이 배우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몸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행복했다 말씀하시는 유리정은님의 마음이 참 보배롭습니다. 지기66님께서는 교회 창립 50주년 행사 준비로 많이 바쁘시다고요. 그런데 모내기까지 해야 하신다고 하네요. 모내기 잘 끝내셨나 모르겠어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고 보내오셨는데요. 교회 창립 50주년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주의포유 전역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평생 감사님. 요즘에 저녁 기도 시간에 부르는 곡입니다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는데요. 포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유해피봄님, 창문 틈 사이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더 상쾌하게 느껴지네요.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아, 봄이 참 좋다. 마음속으로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봄과도 조금씩 안녕을 준비해야 할 시간인가 봐요. 짧아서 더 아름답고 지나가기에 더 그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계절의 은혜를 마음에 담으며 하루 시작합니다. 봄과 같아서 신청합니다. 아, 맞아요. 이 봄 가기 전에 이 곡 들어야겠네요. 봄과 같아서 이대귀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우리는 사랑과 배반을 똑같이 잊고 속삭였거나 외쳤던 말을 잊고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는다.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게 어떠했는지 기억하라.

조앤 디디온의 베들레헴을 향해 웅크리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기억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매일 은혜 충만케 하는 찬양 잘 들으며 하루 일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민희님께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신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롱별님께서도 이 곡을 청해 주셨어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성진영의 찬양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어둠의 권세에서 최승태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신예숙님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주의 영광 가득 찬내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 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0: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 역시 맞다 나를 지요 맞다
2: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3: 낮에 기온이 부쩍 올라가서 이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살짝 들죠. 이화라님, 실록이 푸르른 계절 한복판에서 평안을 외쳐봅니다. 모든 일상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더워진 날에 건강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8751번께서는 계속되는 더위가 걱정인데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곡으로 적어주셔서 오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이 곡 정혜욱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공들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가 짙을수록 작품이 더 입체적으로 살아나고 존재감이 더 또렷해지기 때문이라고요.

빛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깊이를 그림자가 채워주기도 합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조세핀님께서 평안하고 안전한 나만의 공간에 있는 느낌이라고 이 방송 느낌을 평해 주셨어요. 너무 좋은데요. 편안하고 안전한 나만의 공간 좋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계신 곳에 오늘 하늘 색깔은 어떤가요? 서울은 오늘은 아니고 원래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오늘 아침부터 많이 흐린데요. 짙은 회색빛입니다. 예, 5월 19일 화요일 오늘 날씨 예보를 좀 다시 살펴봐야겠어요. 사연과 신청곡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쓰시면 50원이고요.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프리마돈나님께서 앤머레이가 부르는 찬송 원하셔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지금 들으려고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마늘 농사를 화성에서 지으신데요. 8513님, 마늘밭의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한낮엔 뜨겁고, 그리고 아침 일찍 마늘종 제거하는데요. 마늘밭의 찬송이 행복하네요. 요새 한낮에는 3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 한창 바쁘실 때 요즘 아침 일찍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분은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신청하셨는데 준비해 보겠습니다.

All creatures of our garden king. 온 천하만물 우러러. 김효선님 인천 계시네요. 인천도 많이 흐리대요. 웃음꽃님 안산도 흐려요.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전 비가 오면 일하는데 불편하고 힘들어서 일 마무리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웃음꽃님 외부 바깥에서 일을 하는 분이실까요? 힘드시면 안 되는데. 김영호님 이것도 엄청 흐려요. 양천구 목삼동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 저 있는 곳과 그런 가까운 곳이니까 제가 지금 보는 하늘 색깔과 같겠어요. 김영호님 계신 곳. 주아랑님 새벽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아 바닷가에 계시는군요. 오늘 바다의 파도는 어떤가 잠시 한 바퀴 돌아보고 오려고요. 주아랑님 신청하신 곡입니다. To God be the glory. 그 큰 일을 이루신

올해는 옥상 텃밭에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고추가 제법 많이 열리더니 금세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역사는 길지만 매운 음식이 나온 진 오래되지 않았다는 게 기억났습니다.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인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김치 하면 당연히 매운 배추김치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지만 김치에 고춧가루가 들어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죠. 떡볶이, 매운탕, 닭볶음탕, 고추장이 들어가야 제맛인

고추가 들어온 뒤에야 만들어진 매콤한 음식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된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대표 음식이 된 이 매운 음식들처럼 나중에 믿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몇 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믿음의 시작이 좀 늦었다고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믿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님의 나중에 된 것으로 먼저 된 매운맛.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나는 찬양, 또 온모엔이 부른 You make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푸른 초장 위에 였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민아의 Amazing Grace. 날씨가 너무 흐려서 이상하다. 오늘 원래 비 예보는 없었는데 비가 오늘부터 오려나 하고 예보를 보니까요. 예, 역시

이제 우산 표시는 없어요. 이렇게 오전 내내 서울은 계속 흐리다가 오후에 다시 해가 난다. 이 정도의 예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니보이님은 와 거제도 계시네요. 거제도 남쪽 바닷가 망치 몽돌 해변입니다. 해가 떠있지만 여기도 흐리네요. 바다 파도 소리도 실종된 잠잠한 아침인데요. 걷고 뛰고 하면서 듣습니다. 예, 데니보이님 계시는 거제 망치 몽돌 해변으로 이 곡을 띄워요.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0: 베네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친구들과 정말 오랜만에 하루 나들이 갑니다. 전주 수목원과 옥정호 붕어섬을 가서 작약을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들 운전을 못하니까 여행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요. 5월의 아름다운 산야를 눈에 담고 올게요. 상큼 오디님. 와, 상상이 안 가요. 작약 명소가 있군요. 예를 들어서 작약과 장미와 카네이션이 섞여 있을 때 제 눈에 가장 화려하고 예쁜 건 작약이거든요. 둥그렇게 얼마나 탐스럽고 예뻐요. 장미는 사실 한 송이로는 좀 약하지만

작약은 한 송이만으로도 존재감이 큰데 그 예쁜 것이 야 명소를 이루고 있다니 상상이 안 가요. 아 다녀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큼 오디님께 띄우는 소풍 노래가 오늘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이에요. 레나 마리아 Put your in hand in hand.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0: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이현수님께서 1부에서 어떤 찬송이 흐를 때 오늘 새벽 예배 때 부른 찬송이라고 이것이 방송되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하셨어요. 그쵸. 오늘 내가 새벽 예배 가서 아니면 혼자 새벽 기도 드릴 때 불렀던 찬송이 방송에서 또 나오면 굉장히 반갑고 뭔가 혼자 부르고 들을 때와는 더 몇 배 되는 감동이 확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 느낌 아시죠? 2부에서도 그런 곡들 여러분 많이 만나실 수 있기를. 이어드리는 곡은 I Need Thee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입니다.

라이브 버전 올드 러기드 크로스 갈보리 산위에였습니다. 들꽃사랑님도 좋은 곳 다녀오셨네요. 어제 진천의 농다리와 진천 미르 삼

309 초평호 출렁다리를 걸었습니다. 309m.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남편이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쵸. 어제도, 아유, 많이 더웠잖아요. 출렁다리를 지나 데크길, 숲길을 지나 구름다리까지 더 가야 되는데, 가을에 다시 오자고 미루었습니다. 호수 주변 산들이 온통 초록으로 호수와 잘 어울렸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또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가을에 다시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초록초록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며칠 전에 홍천에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가는 길에 야, 산세가 얼마나 멋있던지요. 그리고 이 푸른 산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그래요. 그때 이제 운전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쭤봐야겠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초록 나무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차 산을 이루고 있으니까 제 눈에 뭐처럼 보였냐면요. 브로콜리 같았어요. 브로콜리, 그러니까 큰 브로콜리를 그냥 계속 이어놓은 듯이 이 산세가 보이더라. 여러분들은 제 이 표현에 동의하시나 여쭤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갔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김여신님은 통영에 계십니다. 여기는 거제 옆 통영인데요. 해가 쨍쨍 맑아요. 그렇군요. 6km 모닝런 후 걷는데 땀이 흐릅니다. 레인보우와 함께하고 있어요.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좇아야 할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죠. 우리는 순간적인 만족을 쫓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큰 역경을 마주하거나 삶이 실패했다 느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인생을 스스로 조율하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자유가 그때 내 인생에 흘러들어옴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238번째 묵상 인생 목표

오늘도 찬양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수님, The Love of Christ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아멘. 묵상하면서 들어요. 들풀님. 좀 전에 제가 그 아주 푸릇푸릇한 빡빡한 빽빽한 나무들 산세를 보면서 야, 브로콜리를 쭉 이어놓은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제게 공감해 주신 많은 청취자분들 고맙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재밌네요. 동행나그네님께서 미나님 홍천 어딜 지나셨기에 브로콜리 같은 산세를 느끼셨나요? 서석 화촌 내촌 외 오지도 서석 화촌 내촌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도 와 보셨냐고 산과 하늘뿐 굉장히 이국적 분위기가 난다고요. 이거를 듣고 또 다른 애청자 윤재희님이 야 보통의 이제 산세가 브로콜리라면 이 이국적 분위기가 나는 산은 수입산 브로콜리 같겠다고 이 한 줄을 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아무튼 그렇게 아주 빡빡하게 푸르른 참 좋은 계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거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마라나 뮤직 그룹 He is Able, 능력 위에 능력으로 이 곡은 조세핀님 신청곡인데요. 오늘 89세 어머님 생신이시래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건강하시기를. 5월 19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마치겠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0: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며 밝게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가정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Everything will be okay.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아이들에게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이 말을 자주 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혹시 어떤 슬럼프에 빠져 있다거나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크게 한번 이 말을 외쳐보시면 어떨까? Everything will be okay! 자, 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케이! 이곳은 샬롬 CCM 송정.

2026년 5월 10, 오늘이 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짐니 괜찮아 괜찮아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좋은 아침, 오늘 또 화요일이 열렸고요. 좋은 날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몰아세우고 걱정하고 있는 아이한테, 아유 그래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어, 약간 찔리는데? 이러면 아이도 힘들고 그 아이는 정말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고 아빠가 있는데 뭐 걱정이야.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러면 아이들도 어떤 그 안정을 좀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 상황에서 잘 스스로 또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희 그 장인어른 그 충청도 분이신데 괜찮여. 예. 그 뭐 별거 아니요 그거. 크, 지나가. 어떤 인생의 호연지기, 인생의 넉넉함을 우리 또 아버님께 배우는데 괜찮여. 뭐 그거 다 지나가. 별거 아니요. 그런 마인드 때로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도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때로는 괜찮아질 거야. 예. 별거 아니 다 지나가. 이 말을 좀 잘 건넬 수 있으면 나 스스로에게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닉네임 다 잘 될 거야 님. 어머, 오늘 오프닝 주제는 제 닉네임이네요. 아, 그 일맥 상통합니다. 예. 그 저는 그래요. 어떤 우리가 그 막연한 무조건적인 긍정, 뭐 묻지마 긍정, 전 요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긍정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토닥이면서 잘 될 걸 기대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우리 조이님도 정말 그 말은 아이들도 또 저에게도 좋은 말이 될 듯합니다. 오늘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 또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줘야겠습니다. 훈디와 혜영 작가님도 잘하고 계신 거 알죠? 라고. 아, 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아,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 잘해야 되는데. 아빠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걸 좀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번 한 게 지금 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좀 찔렸어요. 예. 아침 햇살님, 아, 많이 찔립니다. 제가 좀 그랬거든요. 핀잔도 주고, 몰아 세우고. 근데 요즘 큰아들이 그런 엄마라면 매일 혼내요. 저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그죠? 조금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면 좋은데, 또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레이스 앤 지저스님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는데 괜찮아. 잘 견뎠잖아. 할 수 있, 첫 곡부터 참 위로가 됩니다. 라고 남기셨고. 이 노래 가사말처럼 고백처럼 될 겁니다. 예. 잘 견뎌 오셨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예. 페퍼민트 님도 뜻하지 않은 팔꿈치 수술 후 지금 재활 중인데 자꾸만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위로해주는 첫 곡에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다. 가자. 예, 또 남기셨는데. 재활이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되게 괴롭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회복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죠. 예전 같지 않은 그 몸. 돌아가려면 또 이렇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이팅!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길.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화요일 아침 약간 흐리죠? 내일 또 비 소식이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좀 어떨지,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 다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이레빗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옹기장이 이해웅, 선하신 목자.

과데스 아침 해가 돋을 때였고요. 옹기장이 선하신 목자 제이의 빛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냥이님 도와주셨고 사랑스러운 그녀님 해외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알찬 일정이었는데 한편으론 또 나 자신의 부족함도 느꼈다는 예. 아유 애쓰셨습니다. 출장 다녀오면 또 피곤한데 막 또 긴장해가지고 그 업무를 또 처리해야 하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렌지님도 출첵. 예. 이윤호님. 아우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을 더 많이 해줬어야 하는데 좀 반성하게 되네요. 예, 하셨고. 범사의 감사님. 오늘 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메시고 서천 생태국립박물관 나들이 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잘 다녀올게요. 저는 도우미로 함께합니다. 라고 남기셨고 오늘 약간 구름이 많이 있어서 다행히 그 직사광선을 좀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동하는 길에 잘 다녀오시고요. 아지마미님 둥이들 어린이집 일찍 등원시키고 함께합니다. 야후 별빛이 내린다님 괜찮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나의 주님 최고 하실. 아 이거 우리 장인어른의 그 뉘앙스 그 억양으로 그 충청도 버전으로 잘 이렇게 전해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괜찮요. 별거 아니요. 예. 마음먹기 나름님은 아이를 혼내기 전에 나라면 그걸 해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 역시 그랬을 것 같고 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혼내는 걸 멈추게 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약간 그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그런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에. 편식하는 딸한테 아 나도 어릴 적에 이를테면 콩 반찬은 진짜 싫어했고 가지 무침은 극혐했는데 근데 지금은 또 먹거든요. 콩 사랑하지 지금. 검은 콩 없어서 못 먹고 에. 때가 되면 또 기회가 오면 달라질 수 있는데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역지사지 아유 좋습니다. 춤추는 구름님은

출근길에 횡단보도에서 명함 하나를 받았어요. 제가 지지하는 당은 아니지만 세심하게도 점자가 있더라고요. 점자가 새겨진 선거 명함 처음 받아봐서 약간 감동이라고 남기신. 오, 약간 세심한 부분까지 또 챙기셨네요. 그 작은 명함에. 예. 그래야죠. 예, 이렇게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도 챙길 수 있는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예. 이게 뭐 어느 당인지는 안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 예. 안젤로니아님, 오늘 아침은 반찬 고민 하다가 아이 몰라 남은 배추가 있기에 배추 된장국만 끓일 거야. 어차피 뭐 다 안 먹으려고 남기니까 뭐 괜찮아. 그렇게 배추 된장국에 달걀 프라이하고 냉장고에 소고기 장조림하고 김, 총각김치, 배추김치, 진미치. 뭐야 이게 무슨 이게 약소합니까 이게. 이거는 거의 뭐 호텔 조식인데. 진미채, 한라봉, 메밀차 간소하게 차리고는 괜찮았어 라고 하셨는데, 야 이거는 전혀 간소하지가 않고요. 이거는 무슨 몇 첩 반상이야 이거는. 7첩, 8첩 반상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다리가 지금 예, 흔들릴 정도로 거하게 아침상 차리신 거고요. 예. 이게 뭐지 이거 약간. 예. 전혀 간소하지가 않습니다. 아, 이 정도는 우리 집 저녁 반찬보다 더 예, 화려합니다. 조수아의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홀리 패밀리 나는 믿음으로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의 이 작은 나의 빛까지 전해드렸는데 이 곡은 우리 푸른 초장님께서 훈디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가는 길이에요. 6살 세하랑 엄마 아빠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가족과 같이 가고 싶어 라고 했던 아이의 말에 남편과 저는 뭐야 그럼 우린 누구? 라고 하고 있네요. 어리둥절. 세아는 형이랑 누나가 같이 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살짝 시무룩한 우리 세아의 텐션 끌어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린이 찬양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작은 나의 빛 라고 남기셨는데 아 세아는 가족과 함께 가고 싶다. 이게 이제 형 누나. 그렇지. 6살 아이는 눈높이가 맞는 그 형 누나랑 같이 가고 싶죠. 특히 그 뭐 놀이동산 같은 데는 당연히 더 그렇고. 예. 하지만 세아야 그래도 오늘 엄빠가 확실하게 세아만을 위해서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는 것도 많이 타고 사진도 찍고.

잘 다녀오렴, 세아, 안녕. 예. 앞서 파워프레이즈 해 뜨는 데부터 강명식 남궁송옥 헤븐 메들리 홀리패밀리의 나는 믿음으로 조수아의 내가 예수 믿고서부터 쭉 다섯 곡을 들었네. 예, 많이 들었습니다. 8218번으로 농사 포도일 엄청 밀렸는데 오늘 또 외부 교육 일정도 있어서 마음이 엄청 급해요. 좀 힘들었는데 괜찮요. 이 말에 문자 보내는 여유를 잠시 가져봅니다. 괜찮요. 하고 있잖여? 라고 남기셨고요. 잠깐의 여유는 너무 필요합니다. 계속 나를 몰아붙이고 이러면 놓치는 게 있고 실수가 또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온유희망맘님, 아, 샬롬CCM에서 보내준 유계양식 커피빵 잘 먹었습니다. 친정에도 옆집과 아랫집과도 맛있게 나눠 먹으면서 이거 라디오 당첨된 거야. 라고 이웃들에게 은근히 예수님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두 상자 정도가 갔죠? 커피빵. 예, 다행입니다. 예, 많은 분들과 함께 또 논하드셨다니까. 김명수님께서 청하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준비했고요. 그 전에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0: 김명수님의 신청곡 한웅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들었고요. 앞서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저스틴님께서도 고1 학생인데요. 저도 오늘 학교 체험학습으로 에바랜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좀 부럽다. 체험학습 잘 다녀오세요. 우리 고등학생 우리 샬씨 가족 반갑네요. 우리 승준이 화이팅 잘 다녀오시고요. 1부 마지막 곡은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능력 위에 능력으로, 능력으로. 2부에서 뵐게요.
1: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앞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생각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위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남들은 내가 생각하는 걸 믿지 않았다. 모두 너무 의심이 많았다. 본인 스스로 의심하면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계획을 착수할 때는 그것을 100% 믿는다. 나의 혼을 그 작업에 불어넣는다. 그러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말입니다.